0: 되시길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아, 영혼 없다. 영혼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0: 들어봤죠. 그 말도 요즘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하는데요.
1: 그래요? 네.
0: 말에서 진심이 안 느껴지거나 형식적으로 답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말 한마디라고 해도 그 안에 진심이 담기면 큰 위로가 되겠지만 마지못해서 건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0: 그럼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심을 담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막 다 진심이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하는 표현을 아까 이제 영혼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빌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에 영혼이 있는 언행,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맞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당부이며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으로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0: 같은 봉사라고 해도 사랑으로 하면 섬김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일이 될 뿐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같은 권면이라도 사랑으로 하면 사람을 세우지만 사랑이 없으면 간섭이 되고 자칫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1: 네,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과 사랑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나눌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0: 아멘.
1: 자, 오늘도 이런 따뜻한 마음, 더 나아가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저희도 사랑의 실천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네, 이번 주는 약간 시냇물, 네, 약간, 냇가,
0: 네.
1: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어제부터 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샵 9330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자, 오늘도 이제 신청해주시고 말씀 씨앗 신청해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그 말씀 씨앗 이미지 성경 네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도 아니고 네 구절 담겨 있으니까 받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틈틈이 고백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려 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 네,
0: 아멘.
1: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0: 아멘. 네,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 아멘.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0: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성경 네 구절이거든요. 씨앗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 네, 씨앗 씨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 한가득 받아 누리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바란다면 여러분께서 조금 길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글자죠, 집사님?
1: 네, 두 글자입니다.
0: 네. 그리고 집사님이 항상 또 이 단어에 대해서 매번 단서를 좀 가지고 와주시기 때문에 방송 가족분들께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1: 아니 저는 이 마음을 담아서 네. 늘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나는 가짜 마음으로 임하지 않는다. 나 항상 나는 정성과 이것을
1: 네,
0: 다한다.
1: 될 수 있으면 이 마음으로 그쵸, 그쵸. 이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0: 형식적이지 네. 않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저희가 영혼 없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 너 영혼 참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집사님께서는 항상 나는 영혼을 담아내고자 한다.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1: 욕심인가요?
0: 네, 진짜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겠죠.
1: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걸 담아서 어떤 네. 주의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사람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0: 이게 또 느껴지잖아요.
1: 그럼요.
0: 이게 있으면 느껴지고.
1: 우리는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진짠지 가짠지 네. 정말 마음을 담은지 안 담은지 다 알고 있잖아요.
0: 어제 인터뷰에서 저희도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언가 그 영적인 소통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다 해야 한다.
1: 네, 네. 그렇죠.
0: 뭘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을 두 글자로 해주시면 될 텐데 일단은 진실은 오답입니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집사님.
1: 네, 비슷하죠.
0: 거의 비슷합니다. 네. 받침 하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받침 하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좀 집사님은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단서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도 든든히 먹어야 되고 저녁도 든든히 먹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네, 점심을 든든히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약간 점심하고 약간 발음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1: 더 헷갈린 건 아니시겠죠?
0: 자, 아무튼 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혼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느껴질 수 있는 이것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0: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네. 진정. 네, 6151번님 진정. 네, 안타깝게도 진심이 오늘 키워드 되겠습니다. 샵 9330번이죠. 우물정 9330번으로 진심. 네, 진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보통 글을 쓸 때 진심을 담아서 글을 많이 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오늘 우리 사랑이 뜰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아, 근데 5238번님 마음 그 문자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씨앗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말씀 네 구절 이미 받으셨고
1: 네.
0: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게 정말 저는 진심이라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방송 가족분들의 건강 우리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참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0: 3013번님도 그런 진심 가득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점점 무더워져서 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저 무덤덤해지면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의 씨앗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0: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 가득하게. 이 말에서 진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또 한 분이 이제 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다고. 근데 거의 이제 제가 이제 그 감기가 낫긴 했는데 아직까지 목소리가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러니까 딱 애를 코를 한번 시원하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 쭉 잘 가다가 이제 쉬는 타임이 필요해요. 아유. 그래야지 이제 코 한 번 더 풀고 이제 목을 축이고 그럼 다시금 좀 목소리가 또 돌아오거든요.
1: 왕캐는 아니시군요.
0: 네,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쉴 타임입니다.
1: 아, 그러면 네.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여러분 오늘 샵 9330번 진심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찬미 워십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특별한 두 가지 선물 또 공개가 됐거든요.
0: 네.
1: 다시 한번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구절.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시고 사랑의 수고,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우리 그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오늘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진심이 가득 담긴 문자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60번님 문자 주셨죠?
1: 네, 정답 진심입니다. 지금 사춘기 딸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심으로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춘기 딸들 진심으로 대할 때 그들의 반응이 약간 뜨뜨미지근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다 느끼겠죠.
1: 그럼요. 딸들은요 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눈빛만 봐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0: 네,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6981번님 진심 가득한 문자, 극동방송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정말로. 자, 7749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굉장히 과분한 문자인데요.
1: 네. 방송 들으며 PD님 영성이 놀라곤 합니다. 네. 짝짝짝. 아유, 박수까지 보내주셨네요.
0: PD님 드리니까 아마 집사님까지 포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과분한 칭찬에 저희가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자, 9581번님 진심을 가득 담아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1: 아멘.
0: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영혼이 깃든 진심. 6263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7078번님.
1: 네, 진실함과 행함의 기도를 담아 씨앗으로 심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리고 또 장찬희 PD님의 감기가 속히 치유되고 일상의 피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원래 목소리로 회복될 거예요.
0: 아이고, 또 박 집사님의 진행 솜씨가 늘 아름답고 은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는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는데 아직까지 약간 코가 막히는 게 있어서 코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래가 끼고 하는데 그 내일이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지금도 뭐 거의 85% 뭐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래놓고 자꾸 이렇게 찬양 나오면 코 풀고 계시고 말이에요.
0: 아이고, 그러니까 코가 막히니까 코를 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그래도 이렇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시잖아요.
0: 그 덕분에 제가 빨리 나왔어요.
1: 네, 그래서 진짜. 우리도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0: 그럼요.
1: 이거를 또 맡은 바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저희의 진심이 가득 느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집사님 앞서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보겠습니다.
1: 좋네요.
0: 9113번님께서 결단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0675번님.
1: 네,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아멘. 아유, 장문의 문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1234번님. 진심과 점심 사이가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고 상큼합니다 해주셨어요. 날이 무척 덥습니다. 두 분 건강하게 방송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도문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잘 받으셨죠? 3664번님.
1: 토요일부터 지인분이 아프셨나 봐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제 저녁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회복되는 것을 보니 진심이 하나님과 통했나 봐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잖아요.
0: 아멘, 아멘.
1: 오늘도 진심을 다해 간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멘. 그러니까 정말 3664번님께서는 그분과 얼마나 진심으로 그 신앙적 소통을 하고 계셨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아니,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0: 네.
1: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0: 아, 그런 그래서 분들이 또 많잖아요.
1: 함께 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0: 네, 네, 네.
1: 새벽 제단에 보면 항상 그 권사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0: 와.
1: 그런데 그 진심이 통했나 봐요. 예. 하늘문이 열리고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0: 아하!
1: 네, 복중의 태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늘

0: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정말 그럼요. 모든 것에 정말 능력과 또 그 어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물꼬를 트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성도의 또 연합을 이루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조금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선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1: 아멘,
0: 거.
1: 아멘. 자, 이사 오공모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게요.
0: 네, 창밖에 찬란한 햇볕에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워 멋진 날입니다. 6월 한 달도 사랑했더란 덕분에 피디님과 집사님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저희들도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씨앗 주세요.
1: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전혀 인식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0: 그러게요.
1: 와,
0: 시간이 너무 빨라요.
1: 진짜 6월의 마지막 날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6월 힘차게 나라 사랑하면서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 날만큼 이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짧게나마 호국 보훈의 달 6월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잊지 않고 오늘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그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될 줄 정말 믿습니다.
0: 아멘.
1: 아, 자, 0712번님 문자도 소개해보죠.
0: 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신실함으로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백해주셨고. 믿지 않은 아들에게 진심을 다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실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멘.
1: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아드님의 삶에 또 마음 가운데 좀 새겨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기도문 키워드 진심입니다. 그리고 씨앗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강용기 목사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이들한 찬양 한마당.
0: 네, 사랑이들한 매주 화요일 1부 시간 찬양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라이브로 찬양도 불러드릴 겁니다.
1: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방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하시는 소중한 분들 계시죠? 네,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네, 초록초록하게 오신 한 분이 계시죠? 네,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명 전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검정검정하게 오신 한 분 계신데요. 누구시죠? 네.
3: 안녕하세요. 북장매 김광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한 분 또 계속해서.
4: 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우혜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한 분이 더 계신데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는 빈자리입니다. 네. 방송 마치기 전에 오시기를 바라면서. 네,
2: 곧 채워질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잘 지내셨을까요?
2: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피디님 목소리가 약간 촉촉하시네요.
0: 아, 그렇죠. 네. 이것을 네. 촉촉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진심을 다해서 서로에게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네. 진심을 다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2: 진심입니다.
0: 아, 진심. 네. 촉촉하다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그 느낌 되게 좋아합니다.
3: 약간 먹먹하기도 하고. 네.
0: 아까 혜림 자매님께서는 약간 나랑 생각이 다른데 약간 그 표정.
4: 아니에요. 저랑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해가지고.
0: 이 목소리 네. 촉촉하다 생각.
4: 그럼요. 네. 촉촉이 아니라 축축이.
1: 네. 피디님이 제 눈은 피하신대요.
0: 찝찝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고. 네. 아, 건근 형제님도 잘 지내셨죠?
3: 네. 네, 저도 약간 비염 때문에.
4: 아,
2: 아 여기야말로 축축이네요.
3: 축축합니다.
0: 우리 축축 패밀리. 축축 크로스네요.
3: 쉽지 크로스.
0: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썸머 스페셜을 이제 다음 주부터 썸머 스페셜입니다. 다음 주부터 썸머 스페셜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찬양 한마당을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날은 이제 썸머 스페셜을 앞두고는 오늘이 이제 잠정적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오늘 또 찬양을 신청해 주시고 또 의견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집사님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찬양의 소통을 할지 그 주제를 좀 공개해 주시죠.
1: 네, 수련회 하면 기억나는 찬양.
0: 아, 수련회 시즌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너무 반가운 소식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반에 김모모 자매가 계시거든요.
2: 네, 오셨습니다.
0: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참 부담스러운 자리다.
0: 아영 자매님 잘 지내셨죠? 네.
5: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들리죠.
2: 네, 지금 아직 안 꼈습니다. 이어폰은.
0: 아, 네. 이어폰은 아직 안 껴가지고. 네.
2: 아, 이제 꼈습니다.
5: 네.
0: 네. 생생한 시간이네요.
5: 네. 네.
0: 잘 맞습니다. 지내셨죠? 네. 오늘 수련회 하면 기억나는, 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수련회 하면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고, 어떤 찬양이 떠오르는지, 네, 샵9330번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좀 세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긴 하는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우리 좀 아영 자매님 생각할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리를 정돈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건균 형제님 궁금합니다.
3: 아, 저요?
0: 네.
3: 저는 사실 그 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곡이라 해서
0: 네.
3: 여러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

0: 네. 예. 그래도 좀 모두가 공감할 만한.
1: 모두가 공감이요?
0: 오해해야 네. 아. 되니까. 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불타는 교회.
1: 아, 아. 모두가일까요?
0: 요즘도 많이 알더라고요.
1: 여기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우리 김영 전도사님 이거 수련회 때 불렀습니까? 어떻습니까?
2: 저는 불렀습니다. 열심히.
1: 어떤 수련회 때 부르셨어요?
2: 네. 청소년부 수련회 때 불렀습니다.
1: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도 꽤 오래된.
2: 제가 청소년부가 아니라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3: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2: 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권균 형제님은 이 곡이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뭐 사실 막 그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네. 뭐 PD님의 그
1: 저 좀 봐요. 네. 약간 저 좀 봐요. 네. 처치 온 파이어. 네.
0: 의도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네. 이런 곡을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1: 아니 저는 곡에 대한 의견은 없었어요. 그냥 네, 주제만 정했을 뿐.
0: 네. 근데 약간 평소에 PD님의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하고
1: 저를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아니 그 박은영 집사님 혹시 네. 수련회 하면 어떤 찬양이 떠오르실까요? 네.
4: 글쎄요. 저는 막 울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유?
1: 그런 유? 여기서는 이제 집사님께서 쉽게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는
4: 제가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네,
1: 맞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찬양이 나올까봐.
4: 네. 아니 왜냐면 하나고 되고 싶어가지고 괜히 또 제가 또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피해가시는군요. 우리 혜림 자매님은 어떤 곡이 떠오를까요?
5: 저는
1: 네.
5: 이게 약간 요즘 말로 국룰이라고 하죠.
1: 국룰, 수련의 국룰.
5: 네.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멈출 수 없네.
1: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5: 네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5: 이 곡이 이제 찬양 중에도 그렇지만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네. 네. 약간 뭔가 네. 다양한 행사 뭐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그때 뭐 뭐 네, 같이 뭐 기차를 만들어서 간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군요.
0: 그쵸, 그쵸.
5: 네 이제 인도자분이 이제 여러분 아직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하면서
1: 맞아요.
5: 네. 그 네. 인트로가
1: 그때가 그런 배경에서 네. 약간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만 가시는데 저는 우리 김영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네.
2: 저는 방향을 좀 틀어왔습니다. 네. 제가 좀 트네요.
1: 저도 약간 틀고 싶었거든요.
2: 그래요? 네. 어느 방향으로 트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 같은 방향은 네. 어른들 찬양이었습니다.
1: 그래요? 네. 그쪽으로
2: 좀 기존 세대 더 어린이 쪽으로 가야 되나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은 나의 등 뒤에서.
5: 너무 네. 좋아하는 곡이야. 이거 확실하기네요. 이거
1: 반응이에요.
5: 네. 집사님 너무 웃기다.
2: 이게 특별히 이 후렴구를 가면요. 네. 여기서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5: 이명아
2: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준. 그렇죠.
1: 이거는 느리게 부를 수도 있고 빠르게 부를 수도
2: 맞습니다.
1: 있잖아요.
2: 그쵸,
5: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무슨 키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1: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드실 줄 몰랐어요. 저는 네. 약간 좀 느린 곡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수련회 때 이제 항상 기도를 하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쵸, 막 그런 맞아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좀 조심스럽게 세대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좀 주저하긴 했는데 네. 저는 그거였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특별히 이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울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이 찬양이 항상 제 머릿속에 뇌리에 좀 깊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그 감동 이게 저한테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이
2: 약간 수련회 때 말씀 끝나고나 항상 네. 부르는 찬양이 네. 약간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네.
1: 약간 여기서 저는 공감하는데 지금 네. 옆에 우리 권균 형제님과 혜림 자매님은
4: 공감하고 있었어요.
0: 약간 분위기가 차분하니까.
1: 이거 원치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0: 저 좋아합니다. 사실 제 후보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이제
1: 그럼 수련회 때 기도회 때나 이런 건 어떤 찬양 불렀어요?
0: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생각나는 뭐 충만도
1: 그러니까
0: 요즘 충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1: 난 예수로.
0: 네, 그거를 예수로? 이제 많이 네. 아니면.
2: 뭐 예전에 뭐 주님 마음 내게 주셨어.
0: 그쵸, 막 이런 것도
2: 주님 마음 내게 주셨어.
1: 그렇죠. 네.
5: 갈구하는.
1: 역시 김영 전도사님과 네. 저는 같은 세대를 살았어요.
2: 이럴 수가.
1: 너무
0: 이럴 수
1: 동질감. 네.
5: 그거 있잖아요.
1: 서로 원치 않지만
5: 함께 기도해.
1: 그쵸, 맞아요. 네. 하늘 문을 열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청년부 때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지금 말수가 급격히 줄었거든요. 우리 박은영

0: 집사님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궁금하긴 한데.
1: 아까 보니까 문자 왔더라고요. 문자. 네. 밑으로 내려주시면 실로암.
0: 실로암.
1: 네. 아,
0: 저는
1: 57세예요.
0: 고백해 주셨어요. 네,
1: 저는 57세는 아닌데 여튼 기타 치며 박수 치며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요. 실로암.
2: 네. 실로암 좋죠.
0: 천국은 마치 아침 체조곡이 어때요? 수련회 때 아침 체조곡. 아침 체조. 그렇군요.
3: 왜냐면 첫 율동이 약간 이렇게 하늘을 찍는
0: 맞아요, 맞아요.
3: 손동작이 있어요.
0: 네. 약간 대각선으로 손을 맞춰야 되잖아요.
4: 맞아요.
0: 네.
4: 그렇구나.
0: 자, 그리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2: 내 안에
0: 부어주소서.
4: 그쵸, 그쵸. 네.
0: 제가 현재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우리 아영 자매님 혹시 어떤 찬양?
5: 저는 이건 안 하면 좀 서운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0: 수련회 때?
5: 네. 네. 생각한 건데 그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0: 좋으신 하나님. 네. 지금 봐봐요. 우리 박은영 시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5: 아니.
0: 아닌가요? 지금.
1: 들으셨어요?
0: 제가 그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네.
1: 그거 아닌가요?
0: 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1: 피디님 저 이 코너에서
0: 자,
1: 빼주세요. 저희 코너에서 빼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0: 좋으신 하나님. 자, 근데 왜 이 곡이 좀 빠지면 좀 서운한가요? 네.
5: 저도 이게 좀 멈출 수 없네 같은 찬양이 아닐까.
0: 예, 예.
5: 네, 셀러브레이션에서도 빠지지 않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면 이건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0: 아,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좀 세대가 좀 달라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세대 다르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민망하지만, 저는 약간 이거, 주의 자비가가 이제 약간 제가,
3: 그쵸.
0: 최신곡이었고,
3: 헤이호.
0: 헤이호가 약간 최신곡이었어요. 약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약간 이런 느낌.
3: 저 빠질래요.
0: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그 무한 메들리, 이 코드 메들리 있지 않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의를.
3: 옆에 사람과 함께.
0: 네, 그거 교제송으로 네. 항상 그걸로 문 열고. 예. 네. 그렇습니다.
2: 아~ 어렸을 때 얼핏 본 것 같은데.
0: 네,
5: 네 맞아요.
0: 어렸을 때
5: 언니 오빠들
0: 그맘 때쯤에 아마 우리 그 박은영 집사님께서 이제 섬김이로 오셨던 그쵸? 것 같긴 한데요. 네.
1: 아 오늘 혼돈이야 혼돈.
0: 자 이제 듣고 우리 좀 불러보죠. 이 중에서 이제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서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곡만.
1: 한 곡만.
0: 오늘 경쟁률이 셉니다. 한 곡만 좀 불러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나의 등 뒤에서 이기명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그 아영자매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있었죠. 그리고 우리 권균 형제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 혜림자매님 어떤 곡이었죠?
1: 멈출 수 없네.
0: 멈출 수 없네. 그리고 저는, 자.
1: 나 무엇과도 주님을
0: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자,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1: 전 지금 두 곡을 사실 좀 듣고 싶기는 하는데요.
0: 일단 그 두 곡 좀 말씀해 주신다면.
1: 네, 저는, 처음에는 나의 등 뒤에서가 혹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혜림 자매님이 부르신 그 멈출 수 없네.
0: 멈출 수 없네.
1: 그리고 우리 아영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좀 제가 아는 거랑 다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또 골라야 되죠.
0: 하나만.
1: 그러면
0: 하나만.
1: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3: 생각 난이도 최상, 난이도 최상입니다.
2: 생각 못했는데.
4: 저는 찬양하고 나의
0: 좋으신 하나님이요.
4: 꺼놓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0: 이거 근데 들어보시면 이제 많이
5: 아실 거예요.
0: 아직 검색해도 지금 두 가지가 뜹니다 지금.
5: 세상에.
0: 네. 이건 이거.
1: You are good.
0: 이건가요? 네.
2: 네.
0: 아 맞네요. 네.
3: 자 그러면 국룰 기타로 시작하시죠.
5: 네. 해볼까요?
0: 짱짜장. 짱짜장.
3: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0: 아멘.
1: 다른 아, 호였다. 네. 아, 아멘. 처음 들어봐요.
2: 아, 아,
0: 이거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다 아멘 하고 와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이 수련회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1: 바바바바바바.
0: 네, 그렇죠. 네. 주 날 구원했으니 이렇게 멈출 수 없네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1: 조
3: 그렇죠. 하시죠.
1: 감사합니다. 누가 문자 보내주세요. 아, 네. 신청곡을.
0: 근데 이제 어떤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꼭 네,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방송가족분들 또 신청해주신 찬양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81번님께서 우와 멈출 수 없네 완전히 찬성합니다.
1: 맞습니다.
0: 하면서 이제 그때의 추억을 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397번님 문자 우리 박은영
4: 네,
0: 기사님.
4: 청년 시절 연합 수련회에서 불렀던 주 우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야. 50이 다 된 지금도 이 찬양만 들으면 생기 발랄했던 저의 청년 시절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0: 네. 항상 이것도 이 찬양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주 그러니까 G 코드에서 이제 약간 그
5: G 코드 메들리죠.
0: 제가 맞아. 저도 이제 기타를 뭐 잘 치진 못하지만 관심 있을 때 처음 배웠던 곡이 이걸로 기타를 배웠어요. 좀 쉬우니까.
3: 그쵸, 맞아, 맞아.
0: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막 탬버린 없는데 항상 탬버린으로 탬버린 탬버린 탬버린 입으로 찰찰찰 합니까? 이거 약간 다 그 교회마다 달라요.
5: 저 이게 죽게 또 춤을 춰 하는데 아무도 네. 춤을 안 춰요.
3: 네. 그냥 박수로 통일하게 됐어요.
0: 네. 그 탬버린으로 어떻게 소화하셨어요? 탬버린
5: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박수 이렇게 치는 거죠.
0: 저는 이제 탬버린으로 저희 교회는 탬버린 탬버린 탬버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찰찰찰찰찰찰찰찰찰 했다더라고요. 교회마다 다른데 혜림 자매님께서 약간 좀 우리 때는 잘 안 불렀던 곡이라고 지금 좀 약간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1: 네, 저는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
0: 안타깝다. 이 곡의 좋은 점을 모르시다니. 0496번님
4: 아 저거

0: 안타까운 또 사연인데요. 전 수련회 하면 먼저 하늘 날아간 둘째 아들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싱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르면서 울던 모습이 아유, 떠오르네요. 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동생 보낸 지 9년째 아직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아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또 공사 96번님께서 네. 사랑했던 우리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보냈네요.
1: 하나님의 은혜. 그 이제 박종호 선가사님 네, 그 날에 지으시니까 하나님 그 찬양인 것 같은데 아유 네 돌아올 겁니다. 첫째 아드님께서 이제 동생 생각하면서 더더욱 이제 저는 머지않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시고 또 천국 소망 가지고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4640번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0: 네 주가 일하시네
1: 신청해 주셨고요. 수련회 캠프파이어 때 항상 불렀던 찬양 기억납니다. 9310번님 문자 주셨는데 네,
0: 작은 불꽃 하나가
1: 네,
2: 그렇죠. 네. 촛불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1: 네. 여기서 또 이제
2: 아 이럴 수가. 김영아 멈춰라. 김영아 입 다물어.
1: 하나가 멈출 수 없네.
0: 저는 네. 전도사님 말씀하는 네. 거 수위를 들으면서 제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1: 이게 그 워낙 이제 다 이제 연합해서 함께 이제
2: 맞습니다.
1: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부르는 곡기니까. 근데 우리 그 건균 형제님은 이 찬양 좀 익숙할까요?
3: 저는 부르진 않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1: 어른들이 나가니까
3: 정교인 수련회
1: 네.
3: 그런데 갔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오 이런 찬양이 있구나 그래요 네. 기억이 있습니다.
1: 여기서도 제가 약간 김영 전도사님하고 선을 좀 그어보자면 네. 저는 이거 이제 성인 돼서 알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2: 왜 갑자기 제가 그쪽으로 노선을 바꾸시네.
1: 제가 불렀던 찬양 아니라고
3: 자연스럽게
1: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아, 전주만 들어도 수련회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신청이 없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시니까, 샵 9330번, 우물종 9330번으로 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찬양들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2: 맞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빠른 곡으로 이렇게 위주로 가고 있는데, 네. 약간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찬양들도
1: 맞아요.
2: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보면 뭐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빠른 것
2: 아,
1: 같아요.
2: 그러네요.
1: 네, 작은 불꽃 네. 하나가 네.
2: 오늘 저랑 잘 안 맞으시네요, 비님.
1: 자 오늘 찬양 한마당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시간이라 맛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 박은영 집사님
0: 네.
1: 신청 찬양 중에서 이 곡 우리가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수련회 때 그 기분 살려서 네.
0: 이 수련회도 주님이 일하셔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4640번님의 주가 일하시네.
1: 날이 저물어 갈 때
0: 네.
1: 빈들에서 걸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찬양 다들 이 찬양은 다들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4: 네,
1: 네.
2: 맞습니다.
3: 네. 저번 주도 불렀습니다.
1: 저번 주도 불렀다고 하는 따끈따끈한 찬양이 될 것 같네요. 자, 수련회 때 그 감동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명 전도사님과 건균 형제님, 해림 자매님, 그리고 네, 우리 아영 자매님, 완전체가 함께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죠.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 확실히 이 곡을 부를 때면 이제 깊은 감동과 좀 주님을 향한 그 일하심의 기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수련회 때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셔서 또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함께 또 이 찬양 한마당 코너를 통해서 그때의 그 분위기와 감동을 조금이나마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셨는데, 9800번님께서는 이 찬양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김영 전도사님의 어깨에 굉장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직접 감사합니다. 보내신 거 아니에요?
2: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 뒷번호가 9800번님이세요.
2: 아, 절대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네, 그 부분 참 감동적인데. 청년시설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계속해서 입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1: 그리고 이것도 너무 익숙하네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2: 갑자기 집사님께서 맞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 아, 60대 후반이라고 네. 문자 보내주셨네요.
0: 네. 어떡하죠? 저 약간 이 곡 전혀 몰라가지고.
2: 아니죠? 이게 엄청 네. 힘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정말요? 마음 합하여.
0: 어렴풋하게 들어본 네.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네.
2: 찬송하자 우
0: 약간 무의식 중에서 어딘가 들어봤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4: 네, 저희 담임 목사님 최애곡이셨어요. 아,
0: 담임 목사님의 최애곡. 네. 담임 목사님의 최애곡.
1: 아니, 우리 사랑의 뜨라는 정말 20대부터 정말 그럼요. 70, 80대까지 그럼요. 정말 네. 너무 네. 많은 분들이
0: 세대 꿈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진행자들은 약간 이제 그 각자가 이제 향유했던 곡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60 아, 네, 1278번. 네. 자,
3: 60. 네,
1: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2: 알죠.
5: 알아요. 지금 네. 해림 전매님은? 네. 집사님?
4: 어떤 거?
5: 기도하자, 우리.
4: 아, 압니다, 압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 최고이셔가지고. 저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불렀어.
0: 저는, 저 오늘 저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아, 뇌제사 한 바꾸어서 그 찬양. 네. 네, 고등학교 때 포항 해병대로 수련해 가셨대요. 네, 그 빅토리 승리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5091번님 그리고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 성벽을 향해 낮에 훈련 받고 저녁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병대 훈련 느낌 나네요.
1: 그러네요.
0: 주께서 전진해 네. 온다.
2: 약간 군대 찬양이잖아요.
4: 이게. 이랑 또 그 묶어서 부르는 게 있었는데 보였죠.
0: 위대하고 강.

0: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뭐, 네. 또 있던 것 같긴.
1: 네. 되게 많았는데.
0: 네. 네. 기억이 안 나.
1: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0: 아, 청년들은 예언,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2: 네.
0: 마지막 날이죠.
2: 네.
0: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회 연합으로 데리고 갔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대충 가사가 이랬던 것 같은데 하시면서 지금은 제가 교회 중직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는데 뜨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신청해 주셨고.
3: 근데 오늘 문자는 특별히 또 이렇게 좀 중견 또 50대 60대 요 분들께서 또 추억을 생각하면서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결단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시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또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 청년 수련회 때.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2: 그쵸 그쵸. 아,
0: 약간 또 저도 흥분하기 시작했네요. 네. 네, 2417번님 또 문자 주셨고. 자, 화요일마다 찬양 그 찬양 한마당 힘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문 키워드 뭐죠? 라고 문자 주셔서.
3: 아, 진심입니다. 진심.
0: 진심이죠. 진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네, 8016번에 주셔서 문자 주셨습니다.
1: 이것 또한 캠프파이어 때. 예. 발.
0: 그쵸.
1: 이게 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0: 어, 근데 약간 수련회 때 이거 뭐 그 캠프파이어 때 이때 뭐 포크댄스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1: 포크댄스 맞아요.
0: 네.
1: 제가 그거 맞아요.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0: 네.
1: 포크댄스
0: 맞아요. 그 막
1: 원으로 맞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안쪽 원이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다들 공감 못하는 얼굴인데 네, 지금
0: 원을 크게 두 개 만들거든요. 원을 크게 두 개 만들어서 안에 원과 바깥에 원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파트너 바꿔가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4: 재밌는 시대를 사셨어요.
5: 네. 네. 재밌겠다고.
1: 맞아, 저희 재밌는 둘, 시대였어요. 저희 둘만 흥분된 것 같아요, 피디님.
0: 재밌는 시대였어요?
5: 재밌을 네. 것 같긴 해요.
0: 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5: 네. 저희랑도 캠퍼에 하면 불하고, 와!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전부.
0: 감자 까먹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5: 아,
2: 저는 캠파이어 자체를 안 해봤어요.
0: 아, 그래요?
2: 연합 수련회 시대여가지고.
0: 아, 그래요? 아, 우리는 뭐 고구마 이런 거.
2: 운동장에서 막 돌았잖아요. 맞아요. 돌면서 인사하는
5: 거. 맞아요. 동건 기억나는데 춤.
1: 아, 네. 낭만이 없구나.
0: 하늘문을 여소서. 임재. 퀴즈 드립니다. 몇 년생일까요? 고3 박응모님께서. 퀴즈를 갑자기.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5: 이거 좀 있는데.
0: 하늘의 문을 여소서.
4: 하늘의 문을 여소서.
0: 이건가요?
1: 네, 그건가?
5: 네, 그거 맞습니다.
0: 아. 이곳에 주목하소서. 이게 시와 그림의 찬양이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제가 봤을 때는 아마 80년대생에서 90년대쯤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닌가요?
2: 90년대생 아니신 것 같은데요?
0: 80년대생.
3: 문자 좀 보내주세요. 몇 년생인지.
0: 자, 이제 저희가 골라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찬양 한마당의 마지막 찬양. 함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3: 네, 저는 오늘 우리 사랑이 뜨라를 사랑하시는 60대 우리 이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0: 과연.
5: 기도하자, 우리.
3: 그렇죠.
0: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3: 네.
0: 아, 그래서 아까 저희 그 다 부를 수 있는지 확인하신 거군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찬양 오늘 찬양 한마당의 마지막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찬양 한마당 좀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멤버분들?
1: 네. 이거 중간에 할렐루야 할 때 옆에 사람과 박수 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0: 알겠습니다. 저는 공간적으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네, 그렇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1: 자,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0: 네, 아, 열정적으로 오늘 수련회 어떻게 본다면 전야제였습니다. 이제 7월이 되고 이제 수련회 이제 8월 이제 수련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 이제 교회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만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련회 찬양들 하나하나 세대별로 전해드린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오늘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영 자매님께만 여쭤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오늘 저도 뭔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진짜 전야제를 하듯 네. 이렇게 불을 지피는 하루가 아니었나 아,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자, 아무튼 서머 스페셜 이분들과는 잠시 이별을 하고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를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리면서 멤버분들 재충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각자의 사역 최선을 다하시고 영적 충만하게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찬양 한마당 함께 해주신 이기명 전도사님, 우리 건균 형제님, 혜림 자매님, 그리고 아영 자매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잠시 드리죠.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앞서 간절한 사연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함께 부르진 못하고 음원으로 좀 전해드리고 저희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봄과 여름 사이 지인의 문자 하나가 나의 마음을 뛰게 하였다. 우리 여행 갈래? 내 마음은 설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설렘이란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날마다 심장이 뛰고 있어도, 저렇게 뜨거운 태양을 보아도, 그리고 길가의 수국꽃이 하늘을 향해 잔잔히 피어 있었는데도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처음 설렘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설렘은 생각해보면 봄날 꽃향기만 있는 것도, 찬란한 별들이 온 밤을 수놓아서도, 그리고 여행을 떠나서도 생기는 감정만은 아니다. 설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어린아이들의 소박한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이다. 시작이 설레이듯 매일 설렘으로 하루를 마치길 소망한다. 아주 작은 거, 아주 단순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렘으로 늘 맞이하고 싶다.

0: 한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글로 이번 주 사랑의 뜰 안에 장식해 주십시오.
0: 뜰한 인사말 컨테스트.
1: 자,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뜰안을 대표할 공식 인사말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0: 네,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제시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단어로 시작하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최종 선정된 인사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 시작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0: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된 분들께는 또 선물도 챙겨드릴 거예요. 자, 이 시간 아무튼 너무나도 이제 뜻깊은 분을 모셨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심사위원이시거든요. 네, 초동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2: 네. 네.
0: 아, 사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실 때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3: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또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2: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근데 오늘은 좀 지금까지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느낌이 왜 다르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소망의 기도에 이제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이셨지만 오늘은 청취자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2: 네.
0: 청취자 대표이자 또 특별심사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격 검증을 좀 해야 합니다.
2: 네네네.
0: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격 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3: 네.
0: 목사님께도 이제 예외 없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2: 예,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씀 듣고 또 찬양 들으면서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청소년 시절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네. 지금 창원 극동방송인데
0: 네.
2: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 부산 극동방송도 생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0: 네, 없을 때.
2: 네. 그렇죠. 그래서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을 이제 다 통틀어서 이렇게 방송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정말 순수 복음 방송, 라디오 방송으로는 정말 이 한 단어 순수 복음 방송이라고 유일한 채널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다 체험받지 못한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 또 신학대학을 다니고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는 극동방송에 나오는 이 목사님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야말로 로망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사실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26살 때 교육전도사 때 사역하는 가운데 창원 극동방송에 4주 어린이 수요 예배를
0: 예.
2: 한번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예, 예.
2: 제가 26살 때
0: 예.
2: 제가 어릴 때는 수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있었거든요.
0: 예. 예.
2: 그 예배를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캐스팅 돼가지고 4주 방송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사실은 데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 아래에
0: 네.
2: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보면 좋은 방송이라고 하기보다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은 우리 청취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다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한 지역까지 다 송출되는데 이런 방송이 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캐릭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이렇게 멀리까지 전파가 되는데 좋은 방송 맞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귀한 방송이다. 이렇게 아, 네.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깊은 감동. 아, 네. 그 감동과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더더욱 그 귀한 방송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고 또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0: 자, 우리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좀 대변해서 집사님께서 우리 김덕승 목사님 애청자 인증이 좀 되셨다고 보시는지. 네.
2: 인정되셨네.
3: 아, 전 들어오면서 그냥 인증했는데.
0: 아,
2: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 어떻게 본다면 귀한 방송 가운데 그때 이제 짧게나마 이제 함께 해주셨고 이제 대전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소망의 기도에 고정적으로 이제 또 함께하게 되셨는데
2: 네.
0: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2: 사역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0: 네.
2: 다른 것보다 이 라디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청취자들과 이 스튜디오하고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2: 아픔과 공감하고 괴로움과 공감하고 또 우리 소망의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인사말 원래는 이제 어제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어제 이제 인터뷰가 나가는 관계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예, 제시어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1: 네, 제시어.
0: 제시어를 좀 우리 알려주셔야지 이제 네. 지원하실 겁니다. 응모를 하실 테니까.
1: 네, 네, 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네. 아, 제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 제시어는.
0: 제시어는
1: 기적입니다.
0: 기적. 기적입니까?
1: 제가 어릴 때 네. 로망이었던 이 방송에 이제 사역자로 몸담아서 사역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0: 할렐루야.
1: 우리 상홍 저기 극동 방송이 올해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1: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2: 네. 아멘.
1: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우리 장 PD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만남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2: 아멘.
1: 우리 살아가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2: 아멘.
1: 그러므로 이번 주 인사 제시어는 기적입니다.
0: 기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이제 자유롭게 인사말을 보내주시면 될 텐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인사말을 작성하는 좀 팁을 간단하게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들이 처음 이 문을 열 때 시작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0: 맞아요.
2: 좀 간단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상콤하고 그렇죠.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것들로 작성해 주시면 아마 당첨될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심사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네. 우리 김덕승 목사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이거 이렇게 좀 보내시면 조금 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가이드를 좀 제시해 준다면요.
1: 이런 인사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라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아하. 임팩트가 있는 아하. 우리 박 집사님이 짧게 하라고 하셨죠. 그 짧음 속에 임팩트가 있는 네. 그런 문구면은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0: 이런 느낌. 생각.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기적입니다. 이런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0: 이런 거.
1: 네. 입에 한번 들었을 때 입에 딱 담기는 예. 그런 멘트들이죠.
0: 예, 오늘 기적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또 이행시 지어주시면 안 됩니다. 기해가지고 기회가 네. 있을 때 적, 네. 네. 뭐 적시 실천하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을 넣어서 한 문장 혹은 이제 좀 짧게 문자를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집사님? 네, 샵 9330번으로 제시어 기적입니다. 기적 넣으셔서 아름다운 또 문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특별심사위원 추동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과 함께 또 감동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기적이라는 두 글자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해 주실 동안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의 이름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0: 네,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대로 우리 삶의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아무튼 오늘 사랑에 들한 인사말 콘테스트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오늘 김덕승 목사님 모시고 지금 김덕승 목사님을 청취자 대표로 모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뭐, 오늘 키워드가 아니라 제시어.
1: 네.
0: 인사말 제시어가 뭐였을까요?
1: 네. 오늘의 제시어는 기적이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네.
0: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 네. 기적을 담아서 인사말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지금 방송가족분들께서 하나하나. 네. 지금 인사말에 보내주시고 계신데. 네. 일단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2: 네네.
0: 그래서 먼저 세 명을 좀 선정해 주시고.
2: 네.
0: 그 중에서 최종 1인
2: 네.
0: 인사말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방송 사랑합니다. 네, 9826번님 문자 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내셔도 기적이 담겨있지 않으면
2: 네.
0: 네, 자동적으로 탈락입니다.
2: 그렇죠.
0: 네, 이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4771번님이시네요.
1: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두가 기적이죠.
0: 와, 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두가 기적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360번님.
1: 네, 하나님 주신 청지기의 역할에 순종하는 방송.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기적 같은 방송.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0: 이야, 멋진데요. 자, 역시 이분이 이제 과거에 또 선물 받아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 경력직들은 좀 다르십니다.
1: 아, 다르세요.
0: 자, 김덕승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0: 그래. 5101번님 또 문자 주셨고. 자, 0496번님이시네요.
1: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적입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393번님께서 휴게소에서 네. 제시어가 너무 좋아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제시어를 너무 잘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2: 감사합니다.
0: 자,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기적의 만남을 주신 대전극동방송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이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0: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5976번님.
1: 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극동방송이 있어 제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0: 아, 정말 감동의 문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4631번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음을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고백해 주셨고 3449번님 짧고 굵게.
1: 네, 기적은 네, 믿음의 열매입니다.
0: 야,

0: 믿음의 열매. 이거 어떻습니까, 목사님?
1: 번호 적어놨습니다.
0: 아, 번호 적어놨습니까? 근데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아, 충분히 있는데 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귀에 쏙 들어오고 입에 착 붙고 가슴을 무릎을 탁 칠 만한 네. 임팩트가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굉장히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야, 3449번님께서 연속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2: 네, 기적은 네. 오늘도 계속됩니다.
0: 기적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네. 기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2526번님이시고요. 6118번님.
2: 네,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0: 야, 아멘, 아멘. 목사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보시는데, 우리 네. 방송가족분들의 수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제시어 발표된 지가 5분 정도 됐는데,
0: 예.
1: 순간순간 계속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0: 예.
1: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지고 있습니다.
0: 그만큼 놀라셨다는 거죠.
1: 깜짝 놀랐죠.
0: 네. 자, 7378번님.
2: 두 개 보내셨어요. 이 죄인 구원 백성 삼아주심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새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이 기적. 이렇게 보셨네요.
0: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딱 듣고 평소에 아 이게 내 삶의 기적이다라고 네. 생각하셨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그것에 그냥 문장으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자, 옛날 같았으면 이 나이까지 극동방송 들을 수 있었을까요? 6133번님께서 75세 나이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1: 이야,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2: 네.
1: 이것을 문구로 만들어주셨으면
0: 아하.
1: 문구로 변형시켜주셨으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0: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네. 순위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네.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이거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2450번님.
2: 네,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을 함께 하시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0: 자, 1278번님.
2: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음 전파자는 기적을 행한다.
0: 와, 이거는 기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
1: 맞습니다. 네, 그 자체이죠.
0: 네. 네. 이것도 멋진데요, 3352번님.
2: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0: 왠지 모르게 뭐 가슴에 그 자부심이 생겨요.
1: 수준이 예. 정말 엄청나게 레벨업이 됩니다, 지금.
0: 네. 앞서서 선물 받으셨던 경력이 있다, 경력직이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인삿말로는 선물 못 받으셨다고.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1: 네.
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샬롬 4362번님 네. 문자 주셨습니다. 인삿말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116번님. 이분이야말로 네. 인삿말로 선정되셨던 분이시거든요.
2: 네. 이 시간 숨 쉬는 것 기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전극동방송 사랑의 뜨란도 응원합니다.
0: 네. 야, 역시 다르십니다. 네. 그리고 자, 3183번님.
2: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0: 아, 그리고 3135번님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인삿말 예전에 선정되셨던 분들이 많이 도전해 주시네요.
1: 그렇네요.
0: 0337번님.
2: 네, 힘든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선물입니다.
1: 아니.
0: 감사하다, 감사하다.
1: 이렇게 수준 높고 많은, 문장들 중에서 제가 지금 세 개를 선정하고 그 중에 하나를 또 선정해야 되는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다.
0: 그렇기 때문에 특별심사위원이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7057번님.
2: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암 수술을 앞두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의 기적입니다.
1: 네.
0: 할렐루야. 뭐 수술이 거뜬히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해요. 네. 더욱더 이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한마디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0: 네.
1: 7057번님은 제가 방송 인도할 때 눈에 띄는 번호입니다.
0: 네.
1: 아마 맞을 겁니다. 많이 기도 제목도 올려주셨고 응답받은 간증도 많은 분입니다. 암수술 앞두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한 대로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0: 찬양과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이 가득한 방송 사랑의 뜰 아닙니다.
1: 네.
0: 9581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175번님 5518번님
2: 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보이네요.
0: 아, 아. 네. 이거 진짜
1: 철학적으로?
0: 시작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기적이 우리 앞에 그냥 마주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1: 네.
0: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 귀도입니다.
1: 아.
0: 9088번님
2: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처럼 방송을 듣고 남동생의 아픔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0: 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2178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목사님 세 분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1: 네.
0: 일단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목사님?
3: 괴로움 속에 있는데
0: 네.
3: 선정은 됐습니다.
0: 선정이 됐습니까?
3: 네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사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목사님 또 소망의 기도 지금 참여 출연하고 계시는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하나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마음을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방송가족분들 향해서 좀 보답의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있는 곳에서.
0: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제의 기적, 오늘의 기적, 내일의 소망적 기적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 힘내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3: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의 기적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청취자들과 가정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2: 아멘.
3: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문자가 도착하고
1: 네.
0: 있습니다. 계속해서 2526번님께서 기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3: 자꾸 고민이 되네요.
0: 네. 3074번님
2: 네, 예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심에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0: 네, 암수술 후에 눈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 아, 네.
0: 1670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기적이 기적처럼 믿어지고 기적처럼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6880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자, 7057번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할까요?
2: 네, 아멘 아멘 목사님의 말씀 맞습니다. 회복되어 더욱 주님 사역 힘쓰며 저를 통하여서 주의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분이 맞으셨대요.
3: 아, 그래요?
0: 네, 네 그분이 맞으셨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1: 네.
0: 자, 오늘 선정하신 세 분 먼저 공개해 주시죠.
1: 네.
0: 자, 어떤 분이 선정됐을까요?
3: 끝번호 네, 5976번
0: 5976번님
3: 네.
0: 자, 이분이시네요.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극동방송이 있어 제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0: 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3: 네. 우리가 기적은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0: 네.
3: 삶이 들어갔기 때문에 삶과 기적이
0: 연결돼서
3: 연결된다고.
0: 아,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3: 5518번.
0: 5518번님.
2: 네.
0: 자, 아, 멋진 문자.
3: 네.
2: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보이네요.
0: 굉장히
2: 네.
0: 철학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 네, 그렇죠.
0: 네. 네.
3: 제가 여기 메모를 했거든요.
0: 예.
3: 기적은 과거에도 있고 오늘의 기적도 있고
0: 예.
3: 내일의 소망적 기적이 있거든요.
0: 아,
3: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일의 소망적 기적입니다.
2: 아,
3: 오늘
2: 네.
3: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 미래에 우리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예정된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3: 그렇죠.
0: 그냥 확신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3: 3352번입니다.
0: 3352번님.
3: 네.
0: 자, 지금
2: 네.
0: 소개해 주시죠.
2: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0: 자, 네. 와.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최종 1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분께는 선물 당첨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1인으로 이번 한 주 사랑에 들한 공식 인사말로 선정된 그 인사말 주인공 누구실까요?
3: 방송 그리고 임팩트 모든 면에서 이분을 선정했습니다. 3352번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그 인사말 우리 박은영 집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2: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0: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 근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멋진 인사말입니다, 정말로. 와.
3: 방송용으로도 적합하고, 네. 내용도 임팩이 있고, 예. 아, 다 두루두루 갖춘 것, 아, 느낌이 있습니다.
2: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3: 네. 우리의 사랑의 뜰한, 또 우리의, 대표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촉구하는 그런 방송인데 우리 사랑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운전 중에 또 집안일 중에 방송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2: 네, 지금까지 사랑의 뜰 안 인사말 콘테스트에 자 오늘의 특별 심사위원이셨습니다. 네, 추동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목사님은 다음 달 소망의 기도에서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목사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2: 자, 오늘 인사말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자가 깊은 감동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전해진 것 같아요.
0: 네.
2: 자, 오늘
0: 네.
2: 저희가 진심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랑과 진심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날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2: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2: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다음 왕이 아비암이었고요. 그 다음 왕이 아사입니다. 본문은 그 아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아사는 평가가 아주 좋은 왕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은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 사회 깊숙이 스며든 우상 숭배를 아사는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0: 시작을 합니다. 아사히 행동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이름까지 붙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남이 못한 것을 과감히 했을 때 쓰는 단어라면 정말 아사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르호보암 때 유다가 왕실에서부터 타락을 하면서 정말 선한 데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데 뛰어났다라고 했는데 아사는 이전 정권에서 행했던 이런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사의 이런 노력을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13절 때문이에요. 13절 보시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니까 사실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단어는 이렇게 좀 넓게 확장되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딸이라는 단어가 꼭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도 어머니라고 했지만 할머니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무튼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불사른 것은 물론이고 태후의 지위까지 패했다 그러죠. 여러분 친할머니를 처벌할 만큼 아사의 신앙개혁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아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로 알았던 왕입니다. 이 땅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일이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사는 그 우선순위를 안 사람이죠. 이 땅에서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물론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또 역대하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고도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해서 해석해보면 산당을 없애긴 없앴는데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점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이렇게 태후의 지위까지 박탈할 정도로 철저하게 개혁했지만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하려는 거 교만입니다.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대를 이어서 누군가가 하게 하십니다. 아사의 부족한 부분은 그 이후로 그보다 더 신실한 왕들이 일어나서 보완할 것입니다. 아사가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산당 문제는 나중에 히스기야가 마저 제거할 것입니다. 아사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은 할머니가 섬긴 아세라상은 하나였죠. 하지만 나중에 요시야 왕은 아세라 우상을 완전하게 뿌리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과거의 실패도 있고 과거의 성공도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것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물론 아사가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부터 보면 그의 오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를 좋게 평가하세요. 1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이 선한 왕을 평가할 때 공식이요 기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아사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 때부터 모아둔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에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사는 비울 것은 비울 줄 알았고 채울 것은 채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거든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타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비움이거든요. 특별히 불교 같은 종교는 비움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이 번뇌가 많다. 그래서 108번뇌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번뇌가 어디서 온다 그러죠? 욕심에서 온다 그러죠? 그럼 욕심은 어디서 옵니까? 뭘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잖아요. 그러니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것은 뭐냐면 무소유예요. 소유하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지 않고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번뇌도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비우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좋죠.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채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아사히 삶에 대한 요약이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을 때는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 척결하고 다 불살랐어요. 눈가림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까지 처벌함으로써 보여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비워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강하게 세워갈 때 필요한 것들로 쓰여지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금과 은과 그리고 그릇들을 성별하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기도 잘했지만 채우기도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울 건 뭘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자꾸 비워야죠. 하지만 어쩌면요, 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채우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시간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봉사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체를 기뻐 보시고 너가 내 앞에서 온전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성공주의와 물질 중심의 현대 문화를 거절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는 어제 전 세계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2026 프레시 콘퍼런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22개 교회와 단체에서 2,7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뜨거운 선교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고힌 교수는 현대사회의 성공주의와 소비주의를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질은 규모의 확장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나중심의 삶과 물질지향적인 세태를 따르지 않겠다고 부르짖으며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활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성과를 자랑하던 기존의 관행을 내려놓고 청년 개개인을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이번 콘퍼런스의 시도는 이기적인 풍조로 가득 찬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전한 가치를 회복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기독교 윤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0: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임한희 씨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교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신천지 교주 임한희 씨를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 6,400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이 씨가 가담했는지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국내 주요 6개 교단이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기념대회를 열고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웨슬리 신학을 공유하는 교단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형식주의를 깨트린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웨슬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졌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 전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정책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열린 학예학술대회에서 통합 돌봄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미 구축된 종교시설의 공간과 인력을 공적 돌봄에 활용하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원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정부의 초기 돌봄 예산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신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애스더 신한대 교수는 도시형 고독사 예방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성 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청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 한강 기독청년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한강 기독청년회 창립대회를 열고 생명회복과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사역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한강 YMCA가 시대적 과제에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동체로서 사회적 약자와 느슨하게 연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연맹 이사회의 만장일치 인준을 거쳐 출범한 한강 YMCA는 돌봄 위기와 민생 대응을 비롯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민 교육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2: FEBC 신앙 칼럼.
3: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창피해서 숨을 곳이 아닙니다.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넘어진 상처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듭니다. 상처가 금세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도

0: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풀처럼 시들어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 남지구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에 고난이 깊은 한밤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흑암 중에 빛을 뿌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이 날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끝에 전화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겠습니다. 플레이트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삶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를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오늘도 이 소망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이 블레셋의 엄청난 위협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사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죠. 이에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이죠.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

0: 지난 상반기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움과 낙심으로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반기에 저기까지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지나온 날의 아쉬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눈부신 또 7월을 당당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소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치열했던 2026년의 전반기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6월의 이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넉넉히 품으시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반기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또다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창교회 김진일 장로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문창교회가 하나님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두 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생활 중인 둘째 정연이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업장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양가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친가 부모님과 두 동생 가정이 오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김진일 장로님께서 총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고 소망의 기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0: 네. 아, 우리 장로님 정말 그 기도 얼마나 이게 섬세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쓰시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렇게 나눠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교회의 귀한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향기와 같이 그 지역 가운데 퍼져지게 하여 주셔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주의 향기를 맡고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이 소망이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1: 아멘.
0: 또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금 군생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둘째 정연이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혼란과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귀하게 또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떠나시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1: 아멘.
0: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주신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그 복음을 지키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장로님 통해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양가 친가 외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생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

0: 정의원이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우리 세우신 장로님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기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우리 장로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또 놓지 않으시고 항상 지니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133번님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 순옥 권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 우리 권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최이도 아기에 대한 소식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0: 네.
1: 손자는 아니지만 교회 이제 집사님의 손주를 위해서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도가 지난번 검사를 보고 지속적으로 치료는 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참 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7월 7일까지 결과를 보고 다시 다음 치료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주님께서 더욱 만져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치료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생아인 이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너무 마음이 저리도록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아기가 이제 신생아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막 한 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아이가 참 온갖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아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목사님.
0: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 온 교회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꼭 응답되기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최이도 우리 아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눈물을 지새우며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또 그 밖에 이 소식을 알아서 아기를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위한 사랑과 책임감의 헌신으로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1: 아멘.
0: 그 지친 어깨를 안아주시며
1: 아멘.
0: 그 피곤하고 공고한 곳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 이름 붙들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이 소식을 아는 모두가 우리 이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응답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 이도를 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선우 순옥권사님 앞으로도 최희도 우리 아기의 소식 꼭 남겨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333003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환난의 인내를 인내 소망을 기다리며 저희 기도 제목 남깁니다. 아, 무리한 비투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에게 너무 참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무사히 넘기고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3003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사실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참 비투자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참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참 많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남겨주시더라고요.
0: 네, 아유 우리 어머님이

0: 또 아내로서 미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 우리 가정에 왔고 또 가정의 어려움의 이유가 엄마인 나라니 아내인 나라니 하면서 굉장히 자책도 심하고 그러실 텐데 그렇게 자책과 낙심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으니까요. 일어서십시오. 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일어서서 나아갈 때 주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또 주 안에서의 형통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어머님 힘내시고요. 그렇게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3003님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투자나 또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인 것 같아 낙심되고 자책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간절한 도움의 손길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함과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되는 이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꼭 응답하여 주셔서
1: 아멘.
0: 그에게 합당한 것 그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의지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이 기도에 아버지 꼭 응답하여 주셔서 그냥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주의 손 붙들고 나오게 하시고 그
1: 아멘.
0: 수렁에서부터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보시기에 가치 있음에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 안에 살아내는 우리 귀한 3003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3003번님을 위해서 저희 소망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318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28살인데 믿음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가지네요. 그리고
0: 네.
1: 대은교회 구재성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딸과 아들 그리고 대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네. 위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0: 네. 아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아직 자녀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녀를 또 우리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28살이면 아직 너무 젊은데요. 아주 멋진 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이 정말 믿음의 여자친구 또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318님에게 정말 귀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그 아들들 그리고 딸이 이렇게 장성하여서 벌써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 그러네요. 우리 사랑하는 딸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생명과 같은 빛과 같은 아버지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믿음의 간증들이 이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자녀 우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또 우리 아들이 멋진 우리 아들이 또 이제 믿음의 여자친구를 얻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특별히 배우자를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로 얻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귀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섬기는 우리 대은교회 구재성 목사님과 귀한 사모님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여 간절히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세우신 교회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301번님께서 참 슬픈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실행하려고 합니다. 아,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둘러싸고 지난날 괴롭히던 이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직장이든 유학이든 장래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기도가 간절합니다 라고 2301번님께서 현재 상황을 토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아,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참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아마 학창시절이나 이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목 올리시면서 주님께 뭐 물론 사람들의 도움도 주변에서도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사실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두려워서 아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럴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다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가 아니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였거든요. 아마 우리 2301님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그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소망일 겁니다. 뭐 물론 환경이 막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우지 않을 이유가 되고 그분 때문에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2301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리 2301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301님 지난날에 아버지 괴롭힘과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아버지 파도가 몰아칩니다. 아버지 그런 순간순간마다 낙심되고 무릎 꿇게 되고 여러가지 충동들을 느끼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내 삶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없어지기를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바람이 그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기보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기력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배웠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내니 걱정 마라 안심해라 하시는 주의 음성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2301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또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그 깊은 상처가 참 저희들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2301번님의 마음을 그 폭풍우가 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우리 한경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에 교회 처음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셨는데요. 뇌수술을 3번 하시고 위암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현재 투석 중이신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셔서 참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시겠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그분의 모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네. 교회 가운데로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우리 전도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참 애절한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0: 네. 그 한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경의 성도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고 그분의 눈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귀하

0: 하고 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신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시면서 신앙까지 내려놓고 싶다는 말에 정말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또 달려가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한경의 성도님 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이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손으로 만져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우리 한경의 성도님 이제 세례받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그 고통들이 하나도 제해지지 않고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낙심과 실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하나님도 소용없다며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을 토로한 것을 보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병상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 한경의 성도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지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 육체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러한 상태이지만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질병의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주의 음성을 꼭 듣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경의 성도님의 귓가에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고립감이 아닌 함께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 익명의 청취자분과 함께 이 성도님이 손잡고 꼭 교회에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0: 아멘.
1: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397번님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큰아들 환호가 중학교 이후 24살이 된 지금까지 교회 방학 중에 있습니다. 환호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 인격적으로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 아들 지호가 해군 훈련소에서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2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남은 군생활 동안 좋은 믿음의 선임과 동기를 만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군생활이 되도록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2397번님께서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0: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이 방학 중이라고 그러니까
1: 네.
0: 방학이 꽤 기네요. 계약을 얼른 해야 될 텐데. 네,
1: 그러니까요.
0: 아, 그래도 방학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계약이 있을 걸 또 믿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이 아마 아직은 또 세상이 좀 더 재밌고 예, 그러신 것 같은데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큰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 꼭 있을 줄 믿고요. 와 우리 또 해군이면은 쉽지 않은데 해군에서 훈련소 잘 마치고 또 이제 자대 배치 받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좋은 동기들 만나고 좋은 리더들 만나서 하나님의 본이 아버지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두 아들 장성하여서 벌써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벌써 24살이 된 우리 큰아들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아버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이제 그 방학이 끝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갔던 믿음이라면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 아버지 내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음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큰아들 꼭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들 아버지 군대에서 훈련소까지 잘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아버지 군대에도 가더니 훈련소도 멋지게 우리 마친 귀한 아들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군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본이 되는 귀한 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동기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리더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감사와 감격과 예배가 넘치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영적 군사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군대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군생활이 모두 끝나는 순간까지 주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006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주는 교회를 섬기는 아구형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겹경사가 일어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허유희 성도님과 허찬희 성도님께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출산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찾아와 주셨는데 목사님 정말 축복이 가장 필요한 기도이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사연들을 듣다 보면은 아이를 소망하는 가정도 있고 또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이렇게 주신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가정도 있고 다 각자의 처지와 사정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4006님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도 강건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우리 나구영 집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함께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우리 허유희 성도님, 허찬희 성도님 또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야 얻게 되는 귀한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산모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이가 건강하려면 우리 엄마 건강해야 되는데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주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아이가 성장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커져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정말 산모와 아이가 출산 그 이후까지도 네.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근데 저희가 방금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0: 네.
1: 근데 살짝 상황이 다른 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0: 네.
1: 9734번님께서 방금 남겨주셨는데요.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조장님의 아내분이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혈압이 급속도로 높아져서 큰 병원을 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탈하게 아이와 산모를 지켜주시고 출산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0: 네네.
1: 네, 이 가정을 위해서도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1: 네.
0: 아마 엄마도 놀라시고 그랬는데 지금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고 또 이 소식을 알게 됐으니까 아마 모든 과정 가운데 무탈하게 아이도 우리 어머니도 안전하게 출산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일하는 그 조장님의 아내가 이렇게 또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으로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앞설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이 막 앞설 터인데 또 이렇게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또 뱃속의 아이도 또 아이를 가진 우리 엄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출산의 과정까지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981번님

0: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의 친구 김금숙의 남편 이은종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암 수술 후에 성대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못 드시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하면서요. 또한 저의 친구 김금숙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이분께서도 계속해서 친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데 또 홀로 김금숙님께서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 남편의 회복과 또 영원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친구와 공유하고 기도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아마 우리 친구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신앙의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아마 우리 남편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의지할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계실 텐데 이 치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 나를 회복시키셨구나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6981님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렇게 응답되어져서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금숙 친구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그 남편의 병환 가운데 있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큰 수술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환 중에 있고 이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치료의 과정이 육체도 마음도 다 지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있는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또 기도하고 애쓸 때 남편의 이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도 끝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병이 치료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친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도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6709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 청년입니다. 간호조무사 실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7월 19일 이후 실습지를 옮겨야 하는데 좋은 의원 또 좋은 병원의 만남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실습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국가고시 과정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김광식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합니다. 미장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현재 하시던 작업이 완공되어서 근무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옮길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사 현장으로 옮겨주셔서 생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6709번님께서 본인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네.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우리 김하늘 청년 아마 오랫동안 또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하늘 청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구하며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호조무사 실습 과정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의 과정 가운데 실습지를 옮겨야 되기도 하고 하고 또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실습 과정도 잘 맞춰서 이제 그 과정의 끝에 시험도 치러야 되는데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국가고시의 과정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김광식 장로님

0: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근무하고 있는데 아버지 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미장을 통해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며 살게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현장마다 이제 근무가 끝나고 다음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일할 곳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아버지에게 이러한 쉼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어가실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주님께 맡길 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6709번님께서 본인과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선한 방법과 때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6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한 소망의 기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 내가 지금까지 아주 좋았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이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가 에베네셀과 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한 기도의 여운으로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초대 대통령 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신사의 대표성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한 지인과 함께 개인적인 투어를 하다가 한 흑인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을 알아보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막 숙이고 모자까지 벗어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워싱턴이 곧바로 자신의 모자를 벗고 또 똑같이 그 노예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놀란 건 옆에 사람이 놀란 거예요. 같이 걷던 지인이 아니 한갓 흑인이고 노예인데 어떻게 대통령 각하께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자 워싱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의 노예 사람보다 예의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네. 저 사람이 예의가 있다면 나도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대통령이 되고 싶네. 참 얼마나 성숙한 태도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약 80km 지

지점으로 떨어져 있는 에게연한 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리아 사람들에게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양식이 어땠으며 베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양식은 어땠는가 이걸 비교하면서 적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미개성 그러면서 동시에 베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신사성을 대조해 주는 제가 오늘 말씀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부흥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난동과 그 시기심으로 시작된 폭력들이 일어나면서 바울 일행을 깜짝 놀래게 하는 장면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때 오늘 10절 하반절은 바울 일행 결신한 성도들에 의해서 베리아로 피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바울 일행, 복음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엿볼 수 있는데요. 밤에 피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박한 타임이 언제냐면 밤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의 밤 같으지만 이 밤은 바울과 그 일행에 의해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강팍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가리워지게 하는 구원의 휘장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타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타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때그때마다.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낮에 강팍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밤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숨길 만한 그 시점에 저들의 강팍함을 터뜨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직접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이 베리아로 피신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전도사 때한 고견을 가지고 오신 노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목회 초임지에 오셔서 이종현 전도사, 목회가 뭔지를 알고 목회 시작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정말 초짜였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 시작한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대답하면 오답일 것 같은 게 너무 확실해서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요, 남을 가르치다가 내가 비로소 배우는 거고요. 남을 구원시키다가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겸손한 목회관을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목회 한 중반에 연결했을 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오셨어요. 조그마한 청년을 데리고 오더니 저한테 목회가 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요, 남을 가르치다가 비로소 배우는 거고요. 남을 구원시키다가 비로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카페에서 저보고 박수를 치면서 자기 사랑하는 청년 제자한테 이 목사님한테 이거 배우라고, 이거 목회관의 정답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그두 분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목회를 배웠어요. 아, 저는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다가 저는 부지중에 깨닫고요. 제가 구원을 시키다가 비로소 그때부터 구원이 저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다 보니까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근데 오히려 그 형제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베리아로 피신시키잖아요. 얘들이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플 때 보듬어 주시고 저를 챙겨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는 저 믿음 가지고 또 나를 보듬고 있구나. 여기까지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일방적으로 저들에게 주는 자, 저들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쌍방적인 내가 그를 구원시키고 그들이 나를 구원시켜서 우리는 함께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
이게 목회 현장이고.

교회의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베리아에 도착합니다. 베리아까지 거리는 80km 거리였어요. 이 베리아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여전히 하던 짓을 합니다. 삶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회당이거든요, 회당. 회당에 가야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거기 가야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심기 위해서 가는 거, 이게 바울의 복음의 동선이었어요. 이 베리아 사람들을 한 구절, 성경 오늘 본문의 한 요절, 11절이에요. 11절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보다 바로 전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 개정판을 조금 수정해서 나왔다 해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자, 개역 성경, 바로 직전 번역서. 그 번역서에는 오늘 본문과 조금 결정적인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오늘 본문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직전 번역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유게네 스테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태생이 이 좋은 사람들, 귀족 같은, 그리고 성품이 좋은, 출신이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그럽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조금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More noble이라는 단어를 써요. 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노블하다. 이걸 더 노블하다. 근데 이 노블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나옵니다. 프랑스어에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노블입니다. 노블레스 명사형 어미로 해서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즈 하면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즈가 프랑스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속담이 나온 거지만 로마 초기 때 노블레스 오블리즈가 역사적으로 실현돼요. 로마 초기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해서 전성시대가 옵니다. 전쟁을 치르면 파죽지세로 어느 나라든지 석권하고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그때 역사가들이 해석에 의하면 로마의 승리는 귀족들에게 있다고 해석합니다. 귀족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귀족들은 그때 세금을 먼저 냅니다. 탈세하지 않아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세금 내는 귀족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들들을 먼저 군대 보냅니다. 남들에게 군대 보내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내 아들부터 먼저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로마 초기의 귀족들은 먼저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즈 문화가 로마 초기 때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이때요. 이 모어 노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면화시킨 해석, 너그러워서라는 해석보다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함께 통틀어서 표현하는 신사적이어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베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리

교회의 성도들과보다 이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비교의 감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리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신앙의 컬러, 수식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알기 쉽게 세 가지 코드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야? 열린 마음입니다. 신사의 조건, 열린 마음이에요. 여기서 신사가 아닌 야만인들은 일단 마음부터 닫아버려요.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마음을 팍 닫고 있는 사람, 당신이 야만인이에요. 진짜 문화인, 진짜 신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향하여 일단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선입견, 체간경, 편견, 이걸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이 마음보다는 일단 들어보자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오픈하고 한번 들어보고 나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걸 다시 돌려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간절하다는 말은 집중력이에요. 야만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잡고 다 성공하고 싶어하지는 이거. 이게 야만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성공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신사는 뭐예요? 이 멀티하고 다양한 것들 중에서 하나의 선택. 이걸 선택을 했다면 나는 여기다가 집중을 한 작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할머니, 88세 할머니의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88세 할머니가 바늘 하나를 딱 들더니 눈 하나를 구부리는데 그러잖아도 주름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여기다 실을 끼려고 막 주름을 막 구부리는데 근데 여기다가 실을 끼려고 하는데 작가가 이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몇백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역시 지나갈 수 있는 사진 아닐까요? 이 할머니 무슨 미인 대회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중력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예배와 베리아 성도들의 예배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임했거든요. 제자들은 기도할 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저들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넬류의 집안 식구들과 그의 지인들이 함께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출석해서 그들은 지각하지 않아요. 사모함 때문에 먼저 출석해서 베드로가 오기 전에 먼저 집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때 가서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세례받아 봅니다. 성령이 안 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안 와요, 성령이. 우리는 안수도 받아 봅니다. 성령이 안 와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비하인드 진리, 숨긴 진리, 객관적인 교리가 아닌 숨겨진 교리, 꼭꼭 숨었네. 숨어있는 이 하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조직신학의 교리가 아니에요.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예배도 간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거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 주실 겁니다. 간절함이에요. 이게 베리아 사람들의 신사성입니다. 한번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20년, 30년, 50년이라도 집중할 줄 아는 진리라고 확정했으면 그거 100년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종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리아 사람의 신사성 하나는 분별력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렇다면 20년짜리 습관을 뜯어고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30년, 40년 나의 루틴을 뜯어고칩니다. 이게 베리아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십시오. 안 고쳐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믿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이 그렇다고 내가 뜯어고칠 수 있겠느냐. 야만스러우니까요. 진짜 신사는요, 아니라고 확신이 들 때 자기를 수정합니다. 베리아 성도들의 신사성 세 가지.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

너무 좁아요. 가슴이 작아요. 폭이 작아요. 너무 째째해요. 이 품. 또 불량배들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거리가 80km예요. 80km까지 쫓아와서 지네 동네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막았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는데 왜 자기 일 다 뒤로 하고 80km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 열정, 이 열심 보라고요. 이들의 야만성입니다. 베리아 성도들이요. 바울이 가장 타켓이 된다는 걸 알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숨겨두고 바울만 피신시킵니다. 어디까지? 에게해 연안 바닷가까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덴이 나와요. 지금의 아테네, 소크라테스의 고향, 철학의 도시로 거기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320km예요. 320km면 딱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베리아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입니다. 320km까지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바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베리아 성도들에게 이 신사성, 책임지는 사람들, 책임지고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사람들, 신사성의 절정. 저들이 80km를 열심을 부렸다면 베리아 사람들의 열심은 320km를 동행하며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 신사성의 절정,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야만적 신앙,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상징되는 야만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전혀 변화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쁨도 없어요. 내면에 자기 서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엮어진 이야기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보지만 야곱은요. 야복강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믿음의 조상 계열에서 야곱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야복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승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야곱이 20년 전부터 이미 거듭나기 전 20년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야만스러웠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복을 위해서는 그 누구가 눈물을 흘려도 자기 형의 눈물, 자기 외삼촌의 그 슬픔 아랑곳 없이 자기만 복받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는데 형이 400명의 사병을 들고 만납니다. 그때 형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는 살기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에서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만적 신앙에서 신사적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베리아 성도들을 다시 검토해요. 그들의 마음은 열렸고 그들에겐 한번 선택된 걸 간절함으로 끝까지 종주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멋지고 젠틀한 영적 신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조명해봐요. 예수님은요, 오픈 마인드예요. 모든 인류야,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느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세리하면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선입견으로 상대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하고 식탁을 나눠요. 일단 얘들은 들어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사성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7번씩, 70번. 이거요, 끝은 분명하되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 착한 일 했다고 한 번에 상 주시는 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한 번에 벌을 내리시는 그런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셨어요. 너그러우신 분. 예수님은 간절하셨어요.

0: 만에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게 기도하셨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 꼭대기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해야 너희가 회개하겠느냐 하고 자탄하시며 우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보세요. 그분은 말씀대로 사십니다. 예수님의 동선은 말씀의 동선이요. 말씀의 동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리아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바울을 닮았고 본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요, 신사의 교과서예요. 신사의 원형이에요. 영원한 신사, 영원한 멋쟁이. 그분을 닮은 사람이 베리아 성도들이고 그분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야만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지 더 중요한 건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헬라의 귀 부인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많은 적지 않은 수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파고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파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고 봐요. 우리의 뒷꼭지를 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뭔가를 차이를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신사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신사적인 신앙인가? 신사적인 신앙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모니카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모니카 때문에 믿었다고 말합니다. 모니카의 신앙이 어땠는데요? 그는 전인격적이었대요. 아들에게도 인격적인 신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망나니 불안담 갖고 야만스러운 인간이었대요. 툭하면 외도하고 툭하면 혈기를 부리고 특히하면 폭력을 행사하던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 그가 모니카의 신사성, 아니 숙녀성이라고 할까요? 성령 안에 영적인 신사성, 모니카의 신앙을 보고 그 망나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여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알아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여령 교수가 예수 믿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지식의 만수로 채워서 누구보다도 휘브리스하고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의 신사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는 암에 걸려요. 설상가상으로 실명까지 위기에 옵니다. 근데요, 죽어가는 이민아를 보면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샬롬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죽어가는 마당에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신사성을 초지일관 죽는 마당까지 아버지를 전도합니다. 저는요, 갈 곳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난 갈 곳이 있어요. 인격적 복음. 그가 일본에 갔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하용조 목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해서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세례 장면을 만들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국의 지성.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지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세계가 따로 있더라. 자신도 암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 속에서 자신의 딸의 고백을 그대로 남깁니다. 신사적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멋진 신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높은뜻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공영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필요한 공식이나 요령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나 공식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또 성향에 맞춰 어쩌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의 사랑 비출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목의 시칠리아노는 어떤 특정한 제목이라기보다 바로크 시대의 춤곡 양식을 일컫는 말이죠. 8분의 6박자 또는 8분의 12박자의 이러한 리듬을 기반으로 잔잔하면서도 또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든 그런 춤곡의 양식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정확하게 전해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 작품은 자신의 아들 엠마누엘 바흐를 위해 작곡했다라는 견해가 음악학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플룻과 하프시코드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오늘은 피아노 버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비렐른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렐른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신 유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 마이너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의 4악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의 100곡이 넘는 교향곡 가운데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에 하이든이 의도한 숨겨진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하이든은 에스테르 하지공의 궁정악장이었습니다. 여름에 이 에스테르 하지가 다른 곳에서 여정을 길게 갔자 단원들과 하이든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렇지만 이런 불만들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이 고별 교향곡이라는 것을 통해 또 여기에 담겨진 숨겨진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숨겨진 퍼포먼스는 4악장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들이 한 명 한 명씩 퇴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두 대의 바이올린만 남아 조용하게 작품을 마무리하고 또 촛불을 끄고 퇴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악장입니다. 어쩌면 고전시대에 이런 퍼포먼스까지 겸했다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여 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하며 고전시대의 교향곡의 틀을 만든

하이든의 혁신적인 면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사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악기가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악기가 감소되며 마지막에는 두 대의 바이올린만 조용히 남아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호버켄 번호 45번의 사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오늘 이 작품을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의 사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64번의 3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A플랫 메이저 64번의 3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찬송가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스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4주 뒤의 신주를 참 사랑하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 생일이 되면 네.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 열어주는 게 큰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이렇게 파티를 크게 열어준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도 이 생일 파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생일 파티를 열어서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도 부르는데 또 이런 와중에 함경남도의 한 학생이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벗어났다면서 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까지 생활총화를 받았다고 하죠.
0: 예, 북한에도요 이런 생일 파티를 하는 문화가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축하를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비판 대상이라는 거
1: 네.
0: 또 통제해야 할 문화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죠.
1: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과한 생일 축하나 파티는 지양해야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비판하는 북한이지만
0: 네.
1: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행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남북의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마냥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 속게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할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김인식 목사님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0: 오랜만에 찬양 들으셨죠? 야곱의 축복 김인식 목사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과한 생일 파티 좀 정말 과할 정도로 하는 그런 일부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명품을 사준다든지
1: 맞아요.
0: 이제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자본주의 풍조가 물이 든다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비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또 상처고 좀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먼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진짜 자유는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 자유가 북녘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출석 인사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3199님이 먼저 주셨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도 밝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0: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손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와, 네.
0: 감사합니다.
1: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기도처럼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지내기를. 9950님도 어플로 문자 주셨습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출석해 주셨는데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두 분 건강 유의하시고 북녘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0: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도에요. 여기는 비가 내릴 듯한데 바람이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1: 네.
0: 비 소식이 또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
1: 그러게요.
0: 비 조심하시고요. 네.
1: 자, 그리고 뭐 양평에서도 춘천에서도 오셨고 이 시간 앱을 통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에 5479님 처음으로 어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극동방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으세요.
0: 새싹회원이세요.
1: 네. 함께 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송파구 거여동에서도 오셨어요. 9144님. 오랜만에 PD님들 목소리 들으니까 기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기쁘고 힘이 됩니다.
1: 아, 할렐루야.
0: 항상 감사드려요.
1: 네.
0: 아니 이게 조금 뭔가 좀 그러네요.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정말 극동방송을 듣는 시간 외에는
1: 네.
0: 우리 9144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역지라는 거잖아요.
1: 네, 사실 이 세상에 방송은 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얘기들 또 싸우는 얘기들도 참 많지만 또 북녘당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유일한 방송이 극동방송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남북한의 성도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은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보기까지 오늘 OFD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출석 인사도 끝나는 시간까지 받고 있는데
1: 네.
0: 출석 인사 중에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1: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제가 네. 여름 셔츠를 입으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0: 아.
1: 제가 꼭 필요한 이 상품인데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프로그램 저희가 만나 한 끼라는 제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이게 네. 근데 뭐 체중 관리도 되지만
1: 네.
0: 몸속을
1: 독소를 빼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게 해주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1201님
1: 네.
0: 감기로 고생하신 아이고.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셔서
1: 네.
0: 저희가 첫 번째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1: 자,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이어질 한뼘차의 퀴즈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 지역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출석 안 하신 지역들. 자, 여러분의 대표성을 외면치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고요.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볼게요.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사역자 김현진 씨입니다.

0: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김현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출석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 네. 요 한 2분 사이에 부산에서 많이 출석을 해주셨어요.
1: 그러게요. 네. 새싹회원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셨어요. 부산입니다. 이 시간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면접 보고 난 후에 지하철 타고 이동 중에 듣습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서 합격 소식을 기대하면서
0: 할렐루야.
1: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셨어요.
0: 네.
1: 꼭 하나님의 선한 그 길로 붙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또 인천 아멘. 송도에서도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손님 픽업 기다리면서 듣고 계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도 참여하셨어요. 자, 출석 감사하면서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까. 자,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어떤 분이 저는 문자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못 들으신 게 맞습니다.
1: 애청자세요. 차임까지 하시고.
0: 예, 오늘도 한 가지 하나 씨가 말하는 북한어 표현 우리 말 표현은 남쪽의 표현은 뭘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좀 들으면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북한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이 대화 후에는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기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해. 아.
1: 어, 여보,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0: 아니, 아까 점심에 맛있게 수육을 먹었는데, 아, 가슴이 좀 답답하네.
1: 왜요? 말찐 건가요? 어디 보자요?
0: 아, 자기야, 나 막내 아니잖아. 내 밑에 이제 후배들도 몇 명 있는데.
1: 아니, 막내라는 게 아니라, 속이 말찐해는 말이에요. 말찐해는 말 몰라요?
0: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야. 항상 자기는 나 모르는 말만 하잖아.
1: 아무튼 지금 여보 상태가 말찐 것 같아요. 자, 손 좀 땁시다.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무서워.
1: 아니,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이리 오시라요.
0: 아,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나 괜찮아진 것 같아, 자기야. 속이 너무 편하다. 좋다.
2: 와, 이제.

0: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민수 씨가 조금 짜증을 내네요.
1: 아, 그렇죠.
0: 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자, 아, 뭔가 속이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럴 때 북에서는 말재다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그렇죠?
1: 네, 네. 속이 좀 말쨘 이 경우에 근데 저희는 말재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보기 두 가지 가운데 정답을 우물정 102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오, 4039님 바로 정답 남겨주세요.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
1: 마지막이다.
0: 마지막이다. 자, 말재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이
1: 마지막이다.
0: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수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1: 이게 말재는 것도 만성일 수가 있잖아요.
0: 오.
1: 우리 막 몸에 염증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이 또 요게 제격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급하게 먹거나
1: 맞아요, 맞아요.
0: 또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먹질 않아도 좀
1: 상황 때문에
0: 그쵸, 컨디션이 안 좋거나
1: 그쵸.
0: 네.
1: 말진 경우가 있어요.
0: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거나 이럴 때 갑자기 속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자, 1번이
1: 거북하고 불편하다.
0: 2번이
1: 마지막이다.
0: 자. 아니 그 뭐 요런 표현은 저희가 그렇지만 가끔 이게
1: 네.
0: 제대로 그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하면
1: 아, 냄새 때문에
0: 그렇죠.
1: 아.
0: 그럴 때 또 말재입니다.
1: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인데 많으세요?
0: 제가요.
1: 네.
0: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 할지 알죠?
1: 축하 문자 많이 오겠네요.
0: 아, 근데 생일 선물 중에 향기 관련된 걸 저희한테 많이 주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네.
1: 아유, 아니.
0: 제가 그래서 오해했잖아요.
1: 그랬겠어요?
0: 나한테 말재는 혹시 냄새가 나나?
1: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0: 고민했다니까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 말재다. 1번이
1: 거북하고 불편하다.
0: 2번이
1: 마지막이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어플 통해서도 오실 수 있는데 오늘 또 당첨자 중에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자, 3081님이 아, 좀 전에 빵 먹었더니 제가 소화가 안 되든지 제가 지금 말재요. 편안해질지어다 하셨는데 제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간헐적 소식 단식 도와드리는
1: 맞아요.
0: 선물도 드리지만
1: 기도로 만드신다고 하죠.
0: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찬양 박수치면서 따라하십시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쉽게나 찬양단의 찬송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북한 바로보기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0: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0: 네.
2: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0: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0: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0: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0: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0: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0: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0: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0: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0: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1: 오.
0: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 오.
0: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 여러분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

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읊조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기도 카드 받길 원하셔서 문자로 어플로 통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사연 참여로 통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적혀있는 기도 카드 보내드립니다.
1: 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한번 입술로 네. 마음으로 선포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속해 계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도 또 공유하셔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말재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말재다. 속이 좀 말쨘. 좀 뭔가 좀

0: 그럼 말찐 상태인데 이게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1: 네.
0: 2번이 마지막이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 네.
0: 0102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재 썼던 기억이 있는데 며칠을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1: 아멘.
0: 하셨고요.
2: 할렐루야.
0: 한 분은 저도 점심을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4039님이 속이 지금 말찐 상태예요.
1: 아이고.
0: 이렇게 말찔 때 먹으면 좋은 극동방송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 부산 수영동으로 간절히 보내주시길 기다리다 하시면서.
1: 네.
0: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선물이 좀
1: 뭐
0: 자주,
1: 소식이나 예, 단식.
0: 그렇죠. 말찌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1: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당첨됐을까 먼저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적인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말재다의 우리말 표현 거북하고 불편하다입니다.
0: 아, 이게 사실은 음식을 뭐 잘못 먹었거나 이제 비위가 상했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1: 네.
0: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일부가 참여하는데 선물 전 당첨 안 시켜줘서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나, 그 답답한 마음은 주님 풀어주실 줄 믿고 저희 예, 선물 당첨의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오늘 아니어도
1: 네.
0: 너무 실망하지 말기, 아셨죠? 자, 오늘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1: 아침에 퇴근하고 눈 뜨자마자 밥을 먹었더니 잠에서 퇴근하셨단 말씀이실까요? 지금 배가 아직까지 빵빵합니다. 루틴으로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은혜 받는 중입니다. 1번. 조금 전에 보내주신 0883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0: 네. 요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인지 속이 계속 좀 말째서 거북하고 불편해서 위내시경 검사하셨대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884님.
1: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0: 네, 잘 드세요, 그냥. 그리고 살찐 것 같으면 운동하면 되죠, 뭐.
1: 네, 네. 건강식으로.
0: 그래요.
1: 0317님, 찍어서 2번. 전반기의 마지막 날,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네요.
0: 그러네요, 오늘. 네.
1: 하지만, 우리 하반기에 그 정답들을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0317님.
0: 네. 요즘 저녁 먹으면 말재 없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속이 좀 거북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운동하신다고. 예, 너무 열심히 해서.
1: 맞아요.
0: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1: 북한에서도 하루속히 말재 없이, 말재는 일 없이 생일 파티하기를 기도합니다.

0: 주셨던 2507님 선물 드리고요. 네. 통일전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이런 말쟁 관계가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1257님도 드리고요.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성경 읽다가 극동방송 켰는데 너무 즐거워요 하시면서 네. 부산에서 보내주신 1706님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재다하신 분들 많이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예.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우리 4453님 넷째 임신 중인데 아이 새 키우면서 입덧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겪고 계시대요. 아우 계속 속이 불편해서 환자처럼 누워만 있는데 신랑의 냄새, 밥 냄새, 땀 냄새 다들 힘들어요 하셨는데
0: 어떡해.
1: 이 여름에 잘 견디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보상재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재물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재물의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 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제물이거나 자원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저희 극동방송 선후배 이 직원분들이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은요, 만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성경 봐라, 기도해라, 중보할게, 하나님 잘 믿자. 뭐 직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조금 전에도 제가 지역에 있는 장로 권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내내 나눈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얘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들을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또 성경 얘기야? 아이고, 맨날 만날 기도하라는 얘기뿐이 안 하네. 네, 저 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밖에 없는지 다른 얘기는 없나? 그렇죠. 우리가 이 감사할 것들도 불평하고자 하면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는 만나면 하는 얘기가 돈 얘기, 걱정 얘기, 남 얘기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면 말씀을 권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사람들로 그 주변을 채워주시고 계신 거죠. 잠언 27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으로 첫 곡을 나눌 텐데요. 이 내용 들으시면서 아 들어보니까 제가 감사를 했어야 됐는데 감사를 못했네요. 이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샵 9330번으로 지금 시작하면서 남겨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아 물론 추첨 통해서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두 글자를 문자로 쓰시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이 두 글자 보내는 겁니다. 감사.

네, 지선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감사라는 찬양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6월 30일. 와, 벌써 내일이면 7월이에요. 진짜 시간 빨라요, 그렇죠? 자, 화요일 2시의 기쁨, 현재 시각은 네, 2시 7분입니다. 자, 오늘이 2026년 올해의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말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믿겨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렇죠? 올 한 해 반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감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고백들이 오늘 하루 동안 있나요? 저희가 뭐 시작하면서 주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과연 그 감사의 고백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해보죠.

해보자고요. 이 방송 들으면서 감사해보자고요. 4820번 문자 주셨는데 아팠을 때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지금은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아프지 않으니 그 사실에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답니다. 지금 찬양 들으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함을 또 알게 되셨다고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야, 얼마나 이 충실한 답변입니까? 네. 자, 감사하고요. 자,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감사라는 두 글자만 보내셔도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3810번님. 감사. 정말 두 글자만 하셨어요. 뭐, 바쁘실 테니까. 그 글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또 감사들이 있는지. 자, 0340번님은 내 평생 귀한 목회자를 만나게 하심이 제일 큰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거는 요 사실을 정말 전심으로 느껴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큼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2251번 쓰시는 성도님께서는 오늘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궤양이 깨끗하게 나와서 흔적도 없답니다. 이야, 이런 일들이 있네요. 이게 사실 그 위궤양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 그 뭐 아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흔적도 없이 다 낫게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 뭐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또 추첨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골랐어요. 3810번님하고 4820번 예, 두 분입니다. 정물정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날이 더워요? 그렇죠? 불평할 수 있어요. 이 날이 더운 것 때문에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습도도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위에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자 귀한 말씀 뭐 이밖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는 뭐 무수히 많이 나오죠.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송축하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전 933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6263번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청취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다고 기쁜 찬양 드리고 싶다고 정말 모든 게 감사하다고 날 보내주기도 하셨네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희 전파 선교사라고 하세요. 이 전파 선교사가 뭐냐면 극동 방송을 1분이든 10분이든 채워주시면서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린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을 들으시면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이 방송이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을 정원하는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로 하셔도 좋죠. 우물정 9330번으로 그런 분들은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5687번님도 연락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일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장기 근속 군인 출신으로 교회에서 특송을 하셨대요. 찬양 제목이 지금 좀 전에 들었던 그 감사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돼서 너무 좋았다고 다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감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계시는 이광주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할 일들 얼마나 많아요. 불평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극동방송을 함께하면 감사할 것들 투성입니다.

0: 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작사 박성은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0: 벌써 6월 말이에요.
1: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근데 벌써 6월 말이면 이게 상반기잖아요. 상반기 그렇죠. 끝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시간이.
1: 기적의 날입니다.
0: 그러니까.
1: 와, 상반기의 끝. 와.
0: 자, 올해 한 해, 이렇게 또, 절반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그 절반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까지 못 그랬다 할지라도 원래 그 마지막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주님은 또 너무 좋으신 주님이시기에 네. 다 싹 잊어주시고.
0: 그럼요. 네. 자, 그 주님 찬양하면서 6월을 또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곡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어떨까 싶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가사 보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이 낮은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그 옷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거죠. 될 수 있겠죠?
1: 네.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안 벗으신 분들은 벗으시길 바랍니다.
0: 그래요. 옛 옷은 다 벗어버리고 아멘. 주님 앞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같이 찬양하시죠.

0: 아, 네.
1: 데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0: 네. 네. 느껴본 적이 언젠지. 주님과 느끼고 있습니다.
1: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이제 결혼하고 어느 정도 육아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그 콩닥콩닥 하면서 맞아요, 설레가면서. 맞아요. 사람이란 걸을 때도 이렇게 좋은데.
0: 맞아요.
1: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네. 그런 아가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들으면서 걸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0: 와, 그냥 진짜 약간 막 나무들이 흔들리면 막 인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주님을 느끼면서 갈 때는 갈 때랑 안 갈 때랑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약간 믿음이 저는
1: 맞아요. 네.
0: 약간 나무 흔들리면 아, 나무가 왜 그러지? 이러면 약간 이제 믿음이 떨어진 상태고 와, 네. 저 나무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네 이러면 이제 아, 주님이 나와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1: 그럼요.
0: 네. 네.
1: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 말하시면서 같이 걷고 싶어 하세요.
0: 아멘.
1: 그 주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고요.
0: 아멘.
1: 자, 이번에는 찬송가 한 곡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같이 걸어가시면서 우리 또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내
0: 아멘.
1: 눈물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하고요.
0: 아멘.
1: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찬송가 26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그 주님의 보혈 같이 선포하면서 정말 흰보다 더 흰눈보다 더 주님께서 맑게 씻어 주신다고 합니다.
1: 아멘.
0: 자, 그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육아 얘기 잠깐 나와서 그 육아하는 엄마들이 인트로만 나와도 우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입으로 그 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 딱 그거예요. 그것만 나와도
1: 맞아요.
0: 펑펑 울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꼭 육아를 꼭 안 해도 이게 엄마와 딸이라면 맞아요. 알 거예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아,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엄마한테 들려드린 기억이 있어요.
0: 네. 이 곡을 만든 게 그 연평한 씨가 만들었잖아요.
1: 네.
0: 이 연평한 씨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고.
1: 네. 진짜 와, 전혀 몰랐었어요.
0: 네.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1: 와, 더 좋은데요?
0: 네. 요괴배서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네, 그 네. 요게벳의 그 심정을 평소에는 이제 묵상을 많이 못했다가 이 찬양 나오면서 요게벳이 이제 설교에도 많이 등장하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작은 갈대 상자에 준비를 해서 사랑하는 모세를 그렇게 보냈을까? 네. 근데 저는 이 가사 중에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그 장면이 참 멋지더라고요.
1: 네. 저도 하나 뽑자. 저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진짜 이게 무슨 마음일 것 같은지가
0: 그렇죠.
1: 딱 와닿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0: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죠?
1: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또 이런 가사를 쓰셨다고 생각해요.
0: 우리가 보통 정말. 하는 표현 중에 그 아른거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 요괴벳의 노래. 네, 우리 같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특별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내가 누군가의 자녀일 테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이었고요. 지난주에 그 3565번님이 이 유교배사의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1: 네.
0: 못 불러드렸는데.
1: 맞아요. 시간이
0: 그러니까요.
1: 없어가지고. 네.
0: 오늘 딱 불러드릴 수 있네요. 그렇죠? 요즘 자꾸 자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의 기도가 이 가사 같아서 울컥한다며 신청하셨던 그 곡이었는데. 아이고, 자녀들 바라보면 그렇죠. 네,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거나.
1: 희노애락의 집합체. 네.
0: 그렇게 밉다가도 또 그렇게 예쁠 수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참,
0: 네.
1: 참
0: 조그만
1: 신비한
0: 아이가
1: 존재.
0: 아프기만 해도 내 잘못인 것 같고,
1: 맞아요.
0: 참.
1: 내가 막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0: 네, 맞아요. 그러다가 또그 아이 때문에 내가 아프기도 하고, 아유,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지, 그렇죠?
1: 아유, 정말.
0: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멋진 선물이니까.
1: 맞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도 찬양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상처가 있을 때, 또 내가 지쳐 있을 때, 이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저이 가사 얼마나 이게 멋진 가사예요. 눈물이 빗물.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빗물처럼. 얼마나
1: 이따 부를 때
0: 슬프면.
1: 웃을 것 같은데, 눈물.
0: 그래. 아, 그 정도로 감정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럴 때,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신답니다.
1: 네.
0: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그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사실 게임 끝난
0: 게임 끝.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게임 끝. 그
1: 진짜.
0: 주님만 알아주면 게임 끝.
1: 맞습니다. 아멘.
0: 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찬양 같이 나누시죠.

0: 가사를 이렇게 하나님. 멋지게 또 개사를 하셔서.
1: 제가 특선곡으로.
0: 아, 그래요?
1: 많이 합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느낀 마음을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서.
0: 네.
1: 우리는 진짜 혼자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 제가 가장 체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0: 네.
1: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네. 아, 나 두려울 게 진짜 하나도 없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 저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면 사실 저는 천하무적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서.
0: 아니, 특송이란 얘기 하시니까 네. 혹시 그 본인 섬기시는 교회 말고 다른 네. 교회에서 혹시 특송 좀 해달라고 하면 가십니까?
1: 네.
0: 아, 가요?
1: 네.
0: 아, 간답니다. 아,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간답니다. 아, 전 뭐 안 간다고 할까봐 간답니다.
1: 네, 네.
0: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혹시나 성은 씨의 특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다고 하니까 저희 문자로 뭐 혹시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와주시면 안 돼요 하는 마음에 뭐 교회 이름을 적어주시든 저에게도 좀 와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1: 네.
0: 성은 씨 뭐 일정 맞으시면
1: 네, 네, 네. 네.
0: 그 뭐 그 작은 교회도 크기와 아, 상관없이.
1: 그럼요.
0: 네.
1: 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0: 역시.
1: 하나님이 크기를 보십니까?
0: 목사님 딸.
1: 아, 네. 그럼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
0: 네. 네네네.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신청해주시면 또 특성도 가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불러봐요. 나의 사랑하는 책.
1: 네.
0: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저는 야. 이 찬양을 어렸을 때 가사를 잘 몰랐을 때는
1: 네.
0: 내가 책이랑 헤어졌는 줄 알았거든요. 나의 사랑은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렇죠.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셨다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랬죠? 네, 네. 성경책이 너덜너덜.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하지만 아, 그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네. 그 말이 그때 일을 내가 와. 지금도 기억한다. 네, 그런 가사에 참 좋은 찬송가.
1: 네.
0: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0: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밤에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네. 이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이런 면에서는 아니 이런 면뿐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자기 전에 네. 꼭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1: 오, 네. 좋은 아빠시네요.
0: 그런 것 같죠? 네. 저희 방송 아내가 이 방송을 안 들어야 될 텐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뭐 다른 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아이들 이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같이 얘기해주면 좋은 척을 또 쌓을 수 네.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깊어진 삶을 줄게.
1: 네.
0: 성은 씨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깊어진 이게 삶을 줄게.
1: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 잠깐 스치듯이 말씀드렸던 그 암흑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깨졌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한참 이제 마커스에서 이 심종호 간사님이신가 지금 목사님이신지
0: 맞아요.
1: 네 이제 그분께서 이 찬양을 딱 내셨는데 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게 맞나?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되게 들 때 내가 이 길을 잘하고 있구나. 그냥 묵묵하게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이면 맞는 거구나. 뭔가 이런 되게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라. 이게 있는데
0: 네.
1: 아 내가 지금 사는 삶이 그래. 명예를 지켜가면서 살아야겠다. 네. 이거를 되게 많이 다짐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제가.
0: 네.
1: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나를 은혜로 보듬으시고 막 곁을 내어주시고 막 이런데 내가 아, 뭐 하는 거지? 진짜 부끄럽다 하면서 네. 이 찬양을 되게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0: 자, 그 성은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여나 네.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아주 크게 회복할 수 있는
1: 아멘. 네,
0: 그런 찬양이라 생각돼요. 네. 깊어진 삶을 줄게. 원곡은 마커스고 네, 성은 씨가 지금 함께 부를 텐데요. 계신 곳에서 가사를 혹여나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깊어진 삶을 줄게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사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 아, 또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어, 너무 좋죠.
0: 어, 진짜 좋네요.
1: 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 기도할 때는 약간 익숙한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어, 갑자기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 와.
0: 어, 찬양 진짜 좋은데요.
1: 네. 아까 눈물이 빗물처럼 약간 막 그런 느낌.
0: 네.
1: 진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0: 깊어진 삶을 네,
1: 주님께.
0: 주께. 네. 어. 네. 어, 참 좋은 찬양. 아이고,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 끝곡 하나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못 불러드렸던 그 찬송가 342장
1: 네.
0: 너 시험을 당해
1: 네.
0: 이 찬양 아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아. 너 용기를 다해 곧 늘리쳐라
1: 아.
0: 자, 이 찬양 아유 너무 좋죠 보기만 해도
1: 네. 네.
0: 자, 이 찬양 불러드리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성은 씨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씨와 함께하는 시간 찬양을 한곡 불렀었는데 그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중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라라는 내용이 가사 기억하시죠? 저는 그 가사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마무리하실 때까지 또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할 때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명예를 지켜간다는 게 뭘까요? 안 믿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지 그거 보여주자고요. 자, 2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그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감사로 고백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증평인 늘품교회에서도 연락을 보내주셨고 자 그리고 빌레몬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께 저희가 이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입력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실하게 진실하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올 거예요.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방학 아니면 무교,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이 한 영혼 찾는 오늘 보물 퀴즈, 또 꽁트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자, 이제 문자나 여러분의 애플 메시지,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아니면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 주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보내셔가지고 이 시간에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사님하고 저만
1: 네.
0: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2026년 전반전이 네. 끝났어요. 전반전.
1: 네.
0: 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7월입니다.
1: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0: 그러네요. 이제 후반전에 네. 돌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물 퀴즈 또 집사님과 저와 꽁트
1: 네.
0: 안 되는 연기 또 한번 제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답을 저희가 원할지. 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문자는요?
1: 네, 문자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샵 1069. 이 시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정답 주실 때요.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3년 교회를 쉬고 있다. 3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10년 방학, 20년 방학 우리 방학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자에 한꺼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 바로 한꺼번에 무교, 방학, 통화 가능 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어플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준비되셨죠?
1: 네,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 어떤 꽁트가 나올지 귀 쫑긋하시고요. 갑니다.

0: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브라함.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은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더라. 그러던 어느 날
1: 얘야,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구나.
2: 아버님, 고령의 연세 이 높은 산을 등반하시느라 옥체가 많이 상하셨을까 염려되옵니다. 여기 따뜻한 둥글레 차 한 잔 드시지요.
1: 아이고, 내 아들 이사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녀석을 내가 어떻게. 아니다, 이사가, 너가 메고 온 그 장작더미를 여기 바위 위에 깔도록 하여라.
2: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런데 소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옵니다.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고 심지어 아버님 품속에는 최고급 다마스쿠스 칼까지 있사온데 어찌하여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옵니까?
1: 그게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2: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1: 미안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2: 아버님, 저를요? 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소자 순종해야겠죠.
1: 내 사랑하는 아들아.
0: 눈물을 삼키며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3: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2: 아버님, 저기를 보십시오. 순양이 옵니다. 뿔이 나무에 걸려 있사옵니다.
1: 오, 주께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준비하셨어.
0: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준비하신다고 불렀습니다.
4: 자, 문제 나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와, 이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4: 네.
0: 순양이 나타났어요.
4: 네.
0: 자, 그때 꼼짝없이 당할 뻔했던 우리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지.
4: 네.
0: 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는 주간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4: 주간식.
0: 주간식입니다. 네. 샵 1069 우물정

0: 1069번으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도 받고 있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들. 아, 네. 아들. 예.
1: 아들의 이름.
0: 아, 아들이 뭐 사극에 좀 출연한 것 같아요.
1: 네.
0: 어설픈 사극에 네. 출연했습니다.
1: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우리 1인 뭐 2역 3역 했는데. 네. 자, 꽁트 어땠는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고요.
1: 저희는 아, 또 예.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몇 년 방학 중인지 그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나 종교가 없다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정답이 도착될지 샵 1069번 여러분의 또 어플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제목이 으으의 축복이에요. 으으의 축복.
1: 아~
0: 갑니다.
1: 축복. 네.

0: 김인식, 정소연, 응, 축복. 네. 전해드렸습니다.
1: 피디님, 어. 예? 오늘 아침에 예? 무엇을 드시고 왔나요?
0: 오늘 아침에 뭐 토스트 네. 비슷한 걸 먹었는데.
1: 아하! 땡땡토스트 혹시?
0: 그건 아니었는데. 아 그런데 오늘 뭐 토스트 네.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유난히 오늘따라.
0: 그렇습니다. 네. 어우, 두 분의 케미 훌륭하다. 뭐 연기자 같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네. 계신 분은 연기자십니다. 네. 배우세요. 와.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어우, 꽁트 너무 재밌다고.
1: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0: 김인수는 네.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어떡하지? 연기 잘한다고 네. 아, 자 정답을 잘 네. 맞춰주셨어요.
1: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아직은 공개는 네. 안 하고 있는데
1: 네.
0: 자 일단은 누가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 자 선물 안 받았던 가운데서 2682번님
1: 네.
0: 2682번님이 엄청 빨리 보내셨어요.
1: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요.
0: 보니까 아유 네. 막 모리아산도 적으셨고 네. 순념소도 적으셨고
1: 네. 뭐 여우와 이래도 네. 나오고
0: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막 떨기나무 나왔고요. 어린 네. 양 나왔고 네. 모리아산 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중에서 또 좀 빨리 오셨던
1: 네.
0: 8732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
0: 열혈 애청자라고 하면서
1: 네.
0: 7631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보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브라함이 아들을 네네. 데리고 갔다가
1: 네.
0: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1: 네.
0: 칼로 그냥 아까 뭐요 다마스쿠스 칼?
1: 네 보통 칼이 아니죠.
0: 최고급 칼로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네.
0: 근데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옆에 네. 순양
1: 네.
0: 아까 우리 그 염소 양수리
1: 네.
0: 예. 딱 그때
1: 네.
0: 마침
1: 아 준비하시는 마침
0: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하셨어요.
1: 네.
0: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순양이 사실은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데
1: 네, 맞아요.
0: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지가
1: 네.
0: 오늘 퀴즈거든요.
1: 네, 네.
0: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0: 예, 네. 정답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내가 본인이 내가 이거 진짜 정답 알겠다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문자를 더 주셔야 돼요. 정답을 주시면서 옆에다가 나 몇 년 방학이다.
1: 네.
0: 무교다.
1: 무교다.
0: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무조건 무조건 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그런데도 내가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아들은 모르겠다,
1: 모르겠다.
0: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 또 집사님 보기 네. 준비하셨잖아요.
1: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네. 1번 만사 2번 이삭 3번 폭삭 4번 오삭. 갑자기 춥네요.
0: 오싹한
1: 네.
0: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방학생들 무교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나 방학생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토스트와 어울리는 그 이름 샵 1069번으로
1: 네.
0: 보내주십시오. 이 찬양 제목이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 아브라.
1: 아 아브라
0: 남궁 송옥이 네. 부릅니다. 여러분 네.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오십시오.

0: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보물 퀴즈.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꽁트를 보여드렸고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퀴즈였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1: 정답은 이삭.
0: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토스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 네, 이삭.
0: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1: 대단하죠. 와, 완전.
0: 저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1: 네.
0: 신용도 못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1: 와, 그거를 진짜 하려고 진짜 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여호와 이레
0: 네.
1: 우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0: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준비하셨을지
0: 너무 기대되고
1: 기대가 됩니다.
0: 네.
1: 기대가 돼요. 자,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 아까 제가 우리 0002번님
0: 네.
1: 0002번님께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겠어요.
1: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도 좀 줘야 돼요.
0: 네, 그럼요.
1: 0699번님께도
0: 네.
1: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죠.
0: 네.
1: 자,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0: 네.
1: 이렇게 보낸 분들에게 우리 한번 전화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0: 네. 9800님.
1: 그렇습니다. 네. 9800.
0: 네. 이분. 저희가 네. 일반 전화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00님. 아, 이 시간에 간절함이 정말.
1: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0: 네.
1: 일반 전화로 갑니다. 9800번님, 10년 네. 방학생이네요.
0: 10년이요. 야.
1: 10년 방학생. 이삭 정답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980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첫 문자 주셨는데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0: 네.
1: 여보세요?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네네네.
1: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 지금 운전은 하지는 않고요.
1: 예.
2: 정차되어 있습니다.
1: 정차되어 있습니까?
2: 네네네.
1: 혼자 계세요? 차 안에서?
2: 예예예,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딱 정차했을 때 저희가 전화를 했네요, 잘.
2: 아, 그러게요, 예.
1: 전화 기다리셨어요?
2: 아, 기다리진 않았는데.
1: 야, 여호와 이레네요. 여호와 이레. 순간 이렇게 우는 것처럼.
0: 네.
1: 딱 하나님께서 우리 9800모님 딱 정차도 시켜주시고.
0: 정차하라.
1: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청주입니다.
1: 청주. 야, 저희가 요즘 청주 본부 생기고 나서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
2: 아니, 오래됐죠. 그전부터 들었죠.
1: 그전부터 대전국동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셨나봐요.
2: 아, 그렇습니다.
1: 네. 10년 지금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2: 맞습니다.
1: 네. 오래되셨네요.
2: 예, 예. 예?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방학 전부터 계속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2: 예, 예, 예, 예.
1: 오래 들으셨구나. 우리 10년 동안 계속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찔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2: 아니, 방송은 뭐 계속 들은 건 아니고 최근에.
1: 최근에?
2: 네네.
1: 듣다가 좀 방송도 방학했다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됐나요? 아니, 원래 최근에 알게 되셨어요? 네. 극동방송?
2: 아니, 아니.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1: 예.
2: 그렇게 이제
1: 예.
2: 방학 동안에 계속 이렇게 그 극동방송을 접하지는 않고.
1: 그러니까 안 듣다가 다시 듣게 되신 거죠, 최근에?
2: 네, 그, 예. 네, 그렇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문자 처음 보내셨는데. 오늘 마음 열고 이렇게 용기 내셔서 문자 잘 보내신 겁니다.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일단 이렇게 저희가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2: 네. 아시죠? 안에 프로를 통해서 설명 들었고요.
1: 예.
2: 네네네.
1: 자, 선물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네.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갓블레스 유, 예? 로브로팔에서 주얼리, 안 끝났어요.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죄송한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요.
1: 예.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2: 아까 도토리묵인가요?
1: 예, 예.
2: 네.
1: 와,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딱, 오.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0: 신제품인가요?
1: 예, 예, 맞아요.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아까 좀 전에 통화했는데.
0: 와.
1: 대표님 좋아하시겠다.
0: 와.
1: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을.
0: 와.
1: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9800번님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0: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네. 된 건데 이제는 교회를 가셔야겠네요.
1: 글쎄요.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0: 사실은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네, 극동방송도 네. 들으셨을 거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하게 되고 극동방송 듣게 되고 오늘 딱 이 시간에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1: 네, 네.
0: 그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오늘 이삭 맞춰주셨잖아요.
1: 네.
0: 순양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딱 이렇게 전화 연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요.
1: 여튼
0: 아무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가야죠.
1: 여튼 계획하겠습니다.
0: 예?
1: 계획하겠습니다.
0: 계획한다고요?
1: 네네.
0: 아니, 계획을 10년 동안 계획했는데 이제
2: 이제 계획 끝.
0: 이제 이루셔야죠.
2: 네.
0: 청주에서 갈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1: 아니요,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어서
0: 생각했던 데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럼 이번 주에 계획을 실천하시는 걸로 하시고
1: 네네.
0: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9800번이 이번 주에 꼭 청주에 있는 그 생각했던 교회 중에 용기 내셔가지고 꼭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라는 문자 꼭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9800. 끝번호 외우기 쉽네요, 아주.
1: 네.
0: 제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 보낼 테니까요. 거기다가 주소 네.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와. 우리 10년 방학생
2: 네.
0: 방학을 꼭 끝냈으면 좋겠고요.
2: 그죠. 자, 이번에 한번.
0: 이번에 네. 대단한 방학생이죠.
2: 오. 자, 5992님. 5992번님이에요. 네. 자, 정말 간절히 연결이 되길 원합니다.
0: 와, 교회 안 나간 지 50년.
2: 와, 50년.
0: 50년.
2: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학을 시작하신 거죠. 네.
0: 그러니까. 와, 네. 어렸을 때 네. 몇 번 다녀보셨을까.
2: 그러네요. 네.
0: 자, 우리 5992번님 받아주십시오. 신호 갑니다. 애타게 울리고 있습니다.
2: 네, 애타입니다.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네.
0: 제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3: 아, 아니에요.
0: 본인이 50년 방학생 맞아요?
3: 예, 예.
0: 와,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여기 대구요.
0: 대구?
3: 네.
0: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예? 어렸을 때 손빨 때 네, 그때 가시고
3: 네? 네.
0: 그때 가고 네. 안 가신 거예요?
3: 네.
0: 야, 자 근데 극동 방송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겁니까?
3: 아 저희 그 언니하고 이제 애들은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예. 안 다니가 그렇고.
0: 예예. 예.
3: 네, 그래서 이제 TV 이제 틀다 보니까 예. 극동 방송 나오고 해갖고
0: 예.
3: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있길래 참석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됐어요.
0: 아, 라디오, TV가 아니라 라디오.
3: 예, 예, 라디오도 듣고 예.
0: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해 줬어요 극동 방송.
3: 예, 한번 들어보라고.
0: 들어보라고.
3: 예.
0: 옆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지금?
3: 아, 저 혼자 있어요.
0: 혼자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이 방송을?
3: 아, 제가 저때 한번 듣고
0: 예.
3: 오늘 또. 저희 언니가 구미 사는데 언니가 또 한

0: 들어보라 해갖고.
1: 오, 아. 오늘 두 번째 들으셨군요.
0: 네.
1: 어떻게 이삭도 근데 맞춰주셨네요?
0: 아, 예.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살짝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1: 예, 예. 아. 그렇구나.
0: 네.
1: 자, 우리 5992번님.
0: 예.
1: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0: 예.
1: 잘 안 온 것 같아요?
0: 아, 아니요. 아니, 몰랐거든요.
1: 잘 온 것 같죠, 오늘?
0: 예.
1: 전화 잘 받은 것 같죠?
0: 네. 예.
1: 하나님께서 우리 5992번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0: 응? 아, 예.
1: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성경 예.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딸 5992번님 기억하고 계시고 예. 다시 예. 지금 찾고 계세요.
0: 예.
1: 옆에 소개시켜 주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5992번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0: 예.
1: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0: 예.
1: 옆에서 언니가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안 하시던가요?
0: 아, 그 많이 극해요, 언니는.
1: 많이 얘기해요?
0: 네.
1: 많이 긁어요?
0: 아니요, 뭐 저희 애들 위해서도 기도해.
1: 아, 기도한다고?
0: 뭐, 네, 뭐, 교회, 너도 시간 되면 꼭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가봐라 하고.
1: 그래요.
0: 네.
1: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는데.
0: 네.
1: 혹시 아까 제가 선물 부를 때 들으셨나요?
0: 아, 그때는 못 듣죠.
1: 아,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여기서 네. 하나 골라보세요.
0: 네.
1: 빠르게 갑니다. 소곱창전골, 네. 유산균, 김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커피, 견과,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주얼리,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0: 커피는 뭐 어떤 건지?
1: 커피, 드립커피도 있고, 더치커피도 있고요.
0: 아, 그러면 저 유산균 주세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 5992번님,
0: 네.
1: 방송 두 번째지만, 들어보니까 네. 어때요?
0: 아니,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1: 편하고.
0: 그냥, 네, 네, 예. 성경은 제가 읽어보려 해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1: 어렵죠?
0: 네, 예, 예.
1: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가시면 목사님께서 네. 그 성경을 조금 네. 쉽게 네.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구에 있는 네. 언니가 구미에 있으면
0: 네.
1: 대구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아, 저희 교회는 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1: 집 앞에 있습니까?
0: 네, 예.
1: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0: 예.
1: 예. 이번 주부터 꼭 한번 가서
0: 네.
1: 예배 드리시면서
0: 예.
1: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예. 자, 그러면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예.
1: 예.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아, 네.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1: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3: 아멘.
1: 아이고.
3: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 5992번님, 언니가 네. 극동방송 들으라고 했다고 했죠?
0: 예.
1: 언니한테도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아까 거기서?
0: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면 제가 언니는 네. 따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네.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하든지 해서 언니 좋아하시는 네.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0: 근데 언니 번호를 아세요?
1: 네, 제가 이제 5992번님한테 받아야죠, 이따가.
0: 아, 예, 예.
1: 당첨 문자가 갈 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소랑 적으시.
0: 예? 왔는 것 같은데.
1: 예, 이제 당첨 문자 받으면 예. 거기다가 주소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다음 예. 주에 내가 대구에 예. 있는 교회 잘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아, 예, 예. 예.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꼭 연락 주세요.

0: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아이고.
2: 네.
1: 아, 이렇게. 통화가 돼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0: 50년 방학생.
1: 와, 50년.
0: 그러니까 언니가 네. 방송을 들어보라고 했고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1: 그쵸.
0: 제가 볼 때는 이 새깨라를 통한 전도의 이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이런 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전도 대상자한테 일단 들어봐라.
1: 예. 일단 들어봐.
0: 일단 네.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퀴즈가 좀 그래도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참여율을 그러니까, 높일 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0: 그렇죠.
1: 있도록.
0: 특히 네. 이제 뭐 퀴즈 할 때 야 이렇게 네. 정답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해보면 네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와. 근데 어릴 적 들었던 그 성경을 기억하고 이삭을 맞춘 것도 대단하죠.
0: 그러니까요.
1: 네. 와. 대단합니다.
0: 우리가 네. 또 퀴즈를 쉽게 또 내야 될 또 필요성도 느끼네요.
1: 그렇죠. 난이도는 낮게.
0: 그렇죠.
1: 참여율은 높게.
0: 그렇죠. 재밌게.
1: 예. 재밌게. 뭐, 여러분 최선을 예. 다할게요.
0: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오늘 연기 좋았다는 분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1: 우리 PD님이 날이 날이 갈수록. 네.
0: 우리 또 집사님께서 네. 코치를 사극 버전으로 잘 네. 해주셔가지고.
1: 자, 또 정화 연결을 하고 있죠.
0: 자, 4004번님.
1: 네. 자, 통화 연결음이 아주 경쾌합니다. 받아주세요.
0: 와우.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거야?
1: 네. 나 따라 부를 것 같잖아.
0: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트는 음원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집사님들 이 곡을 아시는군요.
1: 알죠.
0: 4004번이 고만 받아주십시오.
1: 네? 아, 이 다음 가사 유명하잖아. 네, 받아주세요. 네.
0: 와, 나 이 곡이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질 줄이야, 극동방송. 이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1: 네, 맞아요. 진짜.
0: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1: 자, 다시 한번.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네.
3: 여보세요?
0: 예. 4004번이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예. 괜찮으시죠?
3: 예.
0: 운전 중 아니시죠?
3: 예, 운전 아니에요.
0: 운전 안 하고? 어디 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3: 아, 헬스장에 런닝.
0: 헬스장에 런닝.
1: 오!
0: 자, 런닝 멈춰주시고, 런닝 멈춰주시고.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3: 예, 군산이에요.
0: 군산. 와, 예. 이 시간에 어떻게 런닝을 타고 계시네요?
3: 예, 그 근무가 끝나가지고.
0: 근무가 오늘 좀 빨리 끝났군요.
3: 예,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0: 자,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3: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0: 오, 와.
1: 30년.
3: 그 정도, 30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자, 꽤 오래되셨는데, 예. 어떻게 이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어요?
3: 잠시만요. 숨 차가지고.
0: 숨 차가지고.
3: 예.
0: 천천히 숨 고르기.
3: 예, 예.
0: 숨 고르기. 자.
1: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들여마시고 내쉬고.
0: 나도 네. 나도 아 심호흡도 나도 네. 좀 하고.
3: 아 이제 원래 듣던 건 아니고.
0: 예. 네.
3: 그 우리 자기 차를 제가 다른 거를 좀 타고 있는데.
0: 네.
3: 예. 라디오 틀었는데 극동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0: 아 차를 다른 걸 탔는데.
3: 예. 예, 예.
0: 극동 방송이 딱 맞춰져 있던가요?
3: 예. 맞춰져 있더라고요.
0: 오. 그래서 듣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3: 지금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0: 오.
3: 예, 그것만 듣고 있어요. 다른 주파.
0: 와.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 봐요.
3: 예.
0: 오. 그리고 이 오후 3시 시간대도 들으시고.
3: 그러니까 퇴근 시간, 그러니까. 네. 차 시동을 걸면. 그냥 무조건 들어요.
0: 이 시간이 딱 되는군요.
1: 오. 근무 끝나는
3: 시간.
1: 네.
3: 뭐 네. 그냥 그, 91.1이잖아요.
0: 예, 예.
3: 예, 그 주파수만
0: 틀어져 있어요. 기가 막힌 퇴근 시간이네요.
1: 네.
0: 남들보다 좀 빠른 퇴근 시간.
3: 예.
0: 자, 그래 3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3: 예.
0: 나에게도 저런 전화가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 있으셨나요? 예?
3: 아니 그런 생각 전혀 못 하고.
0: 예.
3: 그 오늘도 지금 퇴근하는 길에 예. 그 듣고 오는데 그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0: 네.
3: 예, 네,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봤어요.
0: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통화 네. 가능이라고까지 쓰셔가지고.
3: 네, 제가 퇴근을 해서.
0: 예.
3: 예, 일하는 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통화는 가능해서.
0: 와, 준비가 됐구나, 이분.
1: 네, 준비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네, 주파수 딱 그래. 맞춰주시고.
0: 준비가 됐어요.
3: 네,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딱 맞아요. 딱 맞아. 딱이야.
3: 고맙습니다.
0: 예, 예. 자, 우리 4004.

0: 4번님, 오늘 예. 하나님께서 딱 이 방송을 4004번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1: 맞아요.
0: 오늘 방송.
2: 예,
0: 그러니까 진짜.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3개월 전에 다른 차를 탔는데 91.1이 맞춰져 있고 이게 보통 야. 일입니까? 응? 예, 하나님께서 네. 4004번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전화 연결도 되고. 자, 일단 우리 선물.
2: 선물요?
0: 아까 선물 혹시 못 들으셨나요?
2: 네, 제가
0: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예. 소곱창 전골, 예. 유산균, 예. 김 세트, 예. 순무 열무김치, 예. 연어회, 커피, 예. 견과,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주얼리, 예.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견과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견과. 알겠습니다. 예. 견과.
2: 제가 지금 먹고 견과류 또 먹고 있거든요.
0: 오, 좋습니다. 예, 견과 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 예.
0: 군산에 계시잖아요.
2: 예.
0: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나요?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가실
2: 아니,
0: 겁니까?
2: 제가 군산 사람이 아니고요.
0: 네.
2: 예. 이제 그 전남 쪽이에요. 전남.
0: 전남.
2: 예. 예.
0: 그럼 군산에 전북인데. 잘 교회를 모르시겠네요?
2: 예, 잘 몰라요.
0: 그러면 제가 군산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2: 예.
0: 자, 그럼 이번 주에 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저 나 예. 갔다 왔다 그 문자 좀 꼭 제가 기다릴게요.
2: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말에 내가 또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0: 주말에
2: 시간이
0: 안 될 수도 있군요.
2: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0: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예.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군산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려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당첨 문자 보내니까 거기다가 주소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할까요?
2: 예.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 아멘.
0: 4004번님.
2: 예.
0: 하나님께서 4004번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용기 내서 오늘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것처럼 용기 내서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네.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이나 주위에 뭐 아시는 분 가운데서?
2: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군사님이세요.
0: 군산에서요, 혹시?
2: 아니요, 광주에서요.
0: 광주에서.
2: 예, 이제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가시는데.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참 맞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0: 예.
1: 진짜, 와. 이렇게 문자에 예비하신 영혼이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와. 그리고 오늘 같이 진행하시는 여자 집사님 같이 진행 호흡 잘 맞춰주셔서 정말 짱이에요 라고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바로 나?
0: 네.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연락을 오늘 다 못해가지고
1: 네.
0: 방송 끝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매체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권윤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간은 하나의 점점점이 모인 것이 아니라 실과 같이 연속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우리들에게 연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이 말을 조금 다른 면에서 곱씹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경전이 이야기하는 가르침,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애가 한없이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돌고 도는 인생이다. 그러면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과거도 돌고 미래도 돌고 도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세계에 대한 생각, 세계관에서는 과거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리고 시간, 그리고 세상은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고 처음과 끝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과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현재가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나의 현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한 1년 동안 별로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슬럼프를 벗어나고 나서, 극복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선수, 뛰어난 선수이기에 아주 연봉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많은 조언들이 자기에게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먼저 귀를 닫았고, 그리고 내가 최고의 선수다라는 그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최고의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넘게 야구를 해왔는데 타자거든요. 그런데 야구는 다른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는 경기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스탯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30년 동안 이제까지

친 안타의 개수, 홈런의 개수, 도루의 개수, 그리고 자기가 친 것 가운데 장타의 비율, 타율부터 시작해서 홈런과 출루율과 장타율과 도루, 이런 모든 기록이 자기가 3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최고의 선수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록이었기,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기록이 최고의 기록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 1년, 근 1년 동안 내가 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슬럼프의 시간도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기록한 그 기록에 맞게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구선수의 말은 사실 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온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쌓아온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의 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도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만큼은 최소한 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내가 살아왔던 평균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평균 냈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소한이 되어서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게 최소한이 되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거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 내 삶의 과거가 가진 징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 미래를 위한 증거이고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가질 시간의 징표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이 베푸셨던 역사와 기적이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다는 것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오늘 말씀 2절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로 나오는 것이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인생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마다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고 예루살렘이 뉴스 가운데 등장할 때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분열과 싸움과 갈등의 사건들이 그곳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을 처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던 건 지금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다라는 뜻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하는 성

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제일 끝 말씀은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잔치를 벌리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곳, 살아가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세우신다라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실 곳을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실 곳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영의 눈을 보면 우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 바뀝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대상이 되는 온 세계에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의 세상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보는 저 건너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상황,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 베드로전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환난을 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소망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나에게 당장 있는 어려움을 보지만 우리 영의 눈으로는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으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러서 누가 데리고 누구 손을 잡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 성도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의 눈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 같이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으시고 나의 인생을 세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기적과 역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채우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은사.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은사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은사 가운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은사를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원칙은, 은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만들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고 은사가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그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그건 은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아주 작은 은사라도,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라도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작은 은사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은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를 받으면 내 유익을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와 기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흥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은사를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쓰고 그리고 나 혼자 좋아지는 것이라면 그건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같이 좋아지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사가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상심한 자와 상처 입은 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심한 자와 상처 입은 자는 세상에 있는 그냥 어떤 누구를 무작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흩어진 자들 중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온 사람, 저희에게 때로는 주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을 주님이 싸매주십니다.

0: 그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돌봄과 위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 말씀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특별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나누는 말씀,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신다.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기도를 통해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심을 주님께서 지금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귀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 성도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채워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채워진 기적과 역사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에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득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 우리 인사 가운데 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우리의 인사 가운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당신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일으키신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넘어 밖으로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 발자취를 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밖으로 흐르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역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우리를 통해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역사의 중심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중심에 서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런데 사도행전의 별칭이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와 강림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또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

성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2화 날 씻어주

0: 주시기 위해. 일주일간의 기도회를 마친 후 주일, 하디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 앞에 선다. 그날 예배는 특별한 찬양도 특별한 기도도 없었다. 하지만 목사로 선 한 사람의 고백은 여러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렸다. 하디는 몰랐다. 자신의 고백이 지경터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말없는 죄책감과 묻혀있던 눈물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1: 아이고, 나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서 밥도 안 넘어가. 다들 그 하디 목사님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2: 봤죠. 그렇게 단단하신 분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 봤어.
3: 저도 너무 놀랐어요. 늘 당당하고 힘있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2: 나는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전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회개하러 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도 어찌나 울었는지.
4: 아이, 다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속닥거려.
2: 달수, 넌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
4: 어? 아, 설교? 아, 늘 은혜지. 아, 오늘은 유머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 그치?
2: 유머? 넌 목사님 회개가 재밌어?
4: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아, 사실 시작 기도할 때 눈 감았는데 튼튼이가 끝났더라고.
1: 그래요. 달수 요즘 밤낮 없이 일하는데 피곤하지. 얼른 점심 드셔.
5: 마태복음 5장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버려진다 구절 읽으시고 여러분이 가지는 접니다 그러셨어요.
2: 그리고 오셨지.
4: 아, 그래?
6: 나는 솔직히 반갑더라. 그동안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나처럼 죄인이었구나. 나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
1: 맞아. 미꾸라지 마냥 나만 흙탕물 만드나 했는데 목사님이 큰 미꾸라지라고 하시니까 좋더라고.
2: 아이, 그 말 들으면 목사님 다시 우시겠어.
6: 아이, 그래서 나 오늘 설교가 좋았어.
1: 나도 좋은데 너무 가슴 아프고 먹먹해.
3: 저요? 처음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2: 나도 그랬어.
4: 아, 그래? 난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2: 그치. 눈 감고 설교 시간 내내 기도했지. 자네는 내가 알아.
0: 회개의 말은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 돌아왔다. 하디의 눈물은 이전 설교보다 오래 남았고 사라졌던 교회 안의 웃음과 나눔을 불러왔다. 며칠 뒤 원산 지방 사경회가 열렸다. 하디가 인도한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였다.
7: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는요, 예,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름은 무너뜨리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져요. 우리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6: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신앙 있는 척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지요. 속으론 남편 무시하고 아들의 신앙보다 출세를 더 걱정했어요. 집에서는 짜증내고 소리만 질렀어요.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3: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엄마 따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론 모든 교인을 비난했어요.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모두 연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믿음이 부러웠어요.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0: 내가 흘린 눈물이 교인들의 눈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원산을 방문한 미국인 부흥운동가 프랜스 내식대가 열린다. 여기에서도 회개가 터져나왔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과 권위만 남고 사랑은 잃어버린 사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0: 하디의 깊은 회개 기도가 끝나갈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달수는 계란을 한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2: 목사님! 목사님! 이것 보셔요! 믿음이가 나온 병아리들이 자라더니 또 다른 믿음 아리를 낳았어요!
1: 아, 저 집사님.
2: 아이고, 기도 중이셨어요? 아이,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1: 아, 아닙니다. 방금 마쳤습니다. 이게 다 믿음 아리예요?
2: 예! 아침마다 가보면 믿음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1: 예.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쩝니까? 장터에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유, 아닙니다. 믿음을 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 다 삶아가지고 이번에 부흥회 때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1: 아, 부흥회 때 나눠주시게요?
2: 아, 그럼요. 은혜로 주셨는데 나눠야죠. 믿음 아리지 않습니까?
1: 전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믿음 알 두 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다.
2: 아, 그때 목사님 삐쩍 꼬라가지고 말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믿음이가 처음 나온 알이라 하나는 내가 먹을까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먼저 드려야겠다 싶었죠.
1: 그랬군요. 덕분에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 그 다음날에 그 닭도 한 마리 잡아드렸는데 그것도 기억하시죠?
1: 그럼요, 기억하죠.
2: 근데 그건 내가 아니고 김씨 아주머니가 한 거예요.
1: 예?
2: 목사님 챙겨드리라고. 자기는 말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다들 말은 못해도 속으론 걱정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도 이렇게 속상한데 목사님은 오죽할까. 그 모습 보기 민망하니까 더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1: 돌아보니 제가 참 못났네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많이 배웁니다.
2: 아이, 무슨 말씀을. 근데 목사님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잘 웃지도 않으시고 사실 인사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1: 아, 그 정도였나요?
2: 아니, 모르셨어요? 아니, 늘 화나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또 잘못했나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손잡고 인사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솔직히 저도 설교보단 사실 그게 더 은혜예요.
1: 그 말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달수 씨 덕분이에요. 작은 친절 하나가 10마디 말보다 힘이 있다는 걸 달수 씨와 성도님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2: 에휴, 민망하게. 아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다음엔 믿음을 안 드려요.
1: 예,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시작된 원산의 부흥운동의 불길은 서울과 개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된다.
1: 평양, 개성, 서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0: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건 불가능한 것임을 시인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린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하디는 가장 열매 없는 선교사에서 부흥의 불씨를 옮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실패와 눈물, 자책과 괴로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먼저 무릎을 꿇게 하셨고 먼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그렇게 부흥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회개와 눈물 속에서 피어난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2화 날 씻어주기 위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사업장도 너무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고 아이가 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우는 소리에 애가 상처받고 놀랄까봐 제가 차 키를 찾아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어요. 소리 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죠. 우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 살기 싫어요. 아버지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제가 그때 순간 위험하고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파수가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었어. 라디오가 다행히 그때 시동을 켜는 순간 찬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찬양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옆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들었어요. 소중한 가족 생각해서 힘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집에 다시 들어갔던 그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신청하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1: 세상에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극동방송은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방송이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운 금강산, 한상옥 작사의 최영섭 곡으로 소프라노 임선혜와 테너 유채훈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이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그리운 금강산은 북한의 아름다운 산 금강산을 가사 제목으로 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슬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이름을 달리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명산을 작사가 한상옥이 6.25 한국전쟁 발발 전에 여러 번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더 실감나게 금강산을 가사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가곡을 대표하는 가곡 중의 가곡인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님이 어제 오전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1929년 경기 강화군에서 태어나 많은 작품 활동을 했고 서울시 문화상, 세일문화재단 가곡상,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항상 넘쳐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주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곡가 이흥렬의 작품 두 곡 만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부끄러움, 주요한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고향 그리워, 만향의 시를 가사로 했고 오늘은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흥렬은 1909년 7월 17일 함경남도 원산 출생으로 1980년 사망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을 내일도 만나보실 텐데요. 어머니의 마음, 섬집아기 등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모든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한 것으로도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오늘 시편 103편 1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한다고 하지요. 바라크는 인정하다라는 뜻과 감사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의 생각, 고봉인 씨의 장일남 곡이었고요. 바리톤 김성길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사랑아, 홍윤숙 씨의 김동환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줄줄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해준 건 쉽게 잊고 못해준 것만 선명하게 기억하는지.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이런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먼지에 불과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대하듯 해주십니다. 이것저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만 오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들을 줄줄이 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희망은 깨어있네, 이혜인 시의 윤학준 곡으로 바리톤 유영광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면

그래서 죽음은 이거는 통과 의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서로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도 받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서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피를 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린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응?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수군거린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How 뭐 이런 것 많이 없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왜입니다. 왜. 질문들 가운데 가장 고급진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은 왜예요. 왜. 골든서클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있는 것이 왜입니다. 그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는 그 다음에 있는 서클이에요. 어떻게는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관리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아, 이 부분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해줘야 되구나 하면서 조금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믿어. 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부분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뭡니까? 거기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 씨가 파종이 돼서 습도와 온도가 맞아서 그래서 겉껍질이 어떻게 되죠? 분해가 되잖아요. 그 죽는 거죠. 그런데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싹을 돋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한번 살펴봐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뇌가 뿌리는 것은 37절에 보시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처음에 뿌리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 그대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형체를 갖다 심어서 형체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뿌린 씨앗과 나중에 거두는 그 결과물이 판이하게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뭘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약간 수준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일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자연을 보세요. 자연도 죽지 않고 다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씨앗을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뿌린 것대로 뿌리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처음에 뿌린 것보다 나중에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거기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그런 형체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을 각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성되게 하시고 이것이
성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는 뭐죠? 소멸되게 하시는 이런 사이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벌건 대낮에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다른 것들은 목을 쳤다 그러면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달라요. 이거는 숨질 때까지 계속 그 고통을 계속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잔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수치스럽잖아요. 남성의 신보를 그대로 다 내놓고 그리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모를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매장에 줘요? 안 그래요? 그냥 짐승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들깨가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처형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더더군다나 그에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의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그래 뭐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넘어가십니까?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7080들은 잘 아는 발라드 가수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솜사탕 원조예요. 솜사탕 원조. 근데 이 가수가 폐 섬유종으로 8년을 투병하다가 폐이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폐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기로 한 그 떼주기로 한 그분의 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썼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만약 하늘나라로 내가 가게 된다면 모든 게 감사였다고 전해주세요. 주신 사랑 돌려드리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여보 무슨 말로 다 할까? 너무도 큰 사랑만 받고 가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이 억지로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폐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가 소생하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밥 안 먹고 뭐해? 난 너를 보는 게 너무 좋아. 죽음 앞에 서기 전에는 밥 먹는구나 했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난 널 보는 게 너무 좋아. 학교 바래다 주는 게 자기 차지가 되는 거. 그렇게 학교를 바래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천을 또 돌 건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모든 게 캄캄하게 덮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요? 그게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귀납법적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는 걸 귀납법적이라 그래요. 씨앗들을 봐 죽어야 되지? 처음에 씨앗이 뿌렸는데 씨앗 그대로 나오지 않지? 더 아름다운 걸로 생명이 꽃 피어나잖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기가 막히냐면 이게 인생이 뿌릴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파종의 법칙이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을 것이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었으면 욕된 것이 나와야 되고 약한 것으로 심었으면 약한 것이 나와야 되고 육의 몸이 심겨졌으면 육의 몸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씨앗 뿌렸는데 드러난 모습은 전혀 다른 아름다운 꽃송이도 되고 큰 나무도 되고 하는 것처럼 엉터리 같은 거 심겨졌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만 그렇고 그런 선지자 자기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등 돌림을 당한 그렇고 그런 사람 참 안 됐구나 라는 그런 혀차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근데 그의 육신의 몸이 멸했는데 근데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당신들에게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심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을 거 심었다. 욕된 거 심었다. 약한 거 심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었다. 그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자연의 법칙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대로 거두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법칙으로 이게 새롭게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요. 나도 알아요. 막 죽을 때는 부활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죽을 때 부활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서 계속 죽을 고비 넘기고 이건 죽을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딱 부활하면 될까요? 어느 누가 그거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야. 난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난 하늘나라 갈 거야. 난 그때까지 난 즐기다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작전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생각한 게 정확하게 맞았으면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연의 법칙에 그냥 굴복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생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존재를 잘못 운영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죄는 늘 호흡보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벅찬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호흡 부전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내 전체 인생 전체가 다 죄로 망라돼 있구나. 그 얘기예요. 네. 숨 쉬는 거는 내가 죄 안 짓고 하겠지 싶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전부 시커먼 숫덩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유발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덮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악의 다툼 버리고 내가 예배만 마치고 봐라 이러고 이제 한번 거두고 한번 하고 주차하면서 그러고 그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따지고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첫사람 아담이 해놓은 거 자기 존재 하나를 제대로 부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다 멸실하게 된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물을 던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뭐였죠? 한 마리도 못 낚였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배에 타셔서 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예? 그러다가 야, 너 오늘 오행량은 어땠니?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낚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그죠? 너 참 고생했으니까 빨리 퇴근해서 발 씻고 자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거예요. 그죠? 난감하네. 뭐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난감하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난감한 상황을 떨쳐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능력을 내가 힘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날마다 들어요. 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너는 뭘 하고 있니?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입력은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입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끄집어내는 인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쟁여놓고 지식이 많습니다. 그걸로 모든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학습은 어때요? 내가 받은 입력된 부분들을 끄집어낼 때 그때 진짜 나에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었단 말이에요. 입력이 됐어요. 예수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군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배를 갖다 댈 테니까 예수님 가실 때 가고 나는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예, 인출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해낼 때는 어떤 게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목수잖아요. 예? 목수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뭐 이렇게 그분이 바다 사정을 잘 알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겪어내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나의 생각과 감정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간 거예요. 인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뭐가 있어요? 물고기를 낚았죠. 네,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죠.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넌 나를 쫓아라.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출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요. 나올 뿐만 아니라 뭘 보게 되죠? 하나님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사명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헌금하면서 십의 하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심어졌어요. 아무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봐야지.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물고기 몇 마리 더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부활이 일어난 것은 이 장면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던진 겁니다. 업으로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경험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있었던 거. 그게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 많아져서 너 참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 움직일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하나님 만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존재가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예수님 크신 분이라서 같은 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리는 영, 그죠? 이거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나는 병든 몸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어서 내가 부활합니다. 그 소리는 마르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갖다가 내놔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안 되니 어떻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틀림없이 오늘날의 부활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아, 이전에 뭐 예수님이 요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거,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그죠? 그분에게 시시로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 한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렇죠? 온전한 것으로, 새 것으로, 회복된 것으로, 치유된 것으로 다 새롭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내가 자꾸 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구나. 이거 내려놓고 무겁고 무거운 짐진 거, 그리고 그 어려운 멍에를 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 예수님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구나. 예수님 다 맡아주세요.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내놓고 같이 딱 도마 위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짜리 조그만 거 요런 게 있는데요.

0: 시키도 확 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남도록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항상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요즘 회사일로 많이 바쁘지?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엄마는 생각해. 이제 결혼도 했으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래.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고 믿음 안에서 늘 행복하길 바란다. 항상 기도할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은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엄마의 말. 말 없는 묵묵한 응원이 때론 가장 오래가는 응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쓰는 엄마의 편지로 행저질라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요, 이 부모의 기도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 하나만 잘 되길 바랐다면 이제는 자녀가 이룬 가정이 잘 되길 바라게 되니까요. 오늘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한 건 성공이나 승진 같은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너의 가정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이 되라. 이런 진짜 성공을 위한 부탁이었어요. 회사 일로 바쁜 아들에게는 그 말이 조금 한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달리고는 있는데 정작 그 일의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이 자꾸 뒤로 밀리는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겠죠.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요. 오늘 이 퇴근길에 바쁘게 달려온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을 떠올린 순간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없다면 그걸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참 행복 안에 있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축복하면서 문을 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 이 저녁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6월의 마지막 날은 어떤 하루였습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반가운 사연도 물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놨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신 분들은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보다 깨끗한 음질로 끊김없이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또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매일 다른 소재, 매일 다른 주제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 기도문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0: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저녁 기도문 야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쉼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6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 기도문은 꼭 챙겨가셔서 이 6월의 한 달 무사히 또 마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 플러스 새로운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행저질라가 끝나는 시각, 저녁 7시예요. 저녁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744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찬양과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3744번님 6월 한 달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3번님은 대전에서 청주 입구 마트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행저질라 목소리를 들으니 힘들었던 하루가 위로됩니다. 보내주셨어요. 행저질라에서 또 제 목소리가 들리고 행저질라의 시그널 뮤직이 올라가면 아 퇴근 시간이다 이제 퇴근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어찌됐든 위로가 된다니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1193번님 또 장거리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6800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오늘 저녁에도 기도문을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4714번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저도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문 신청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7502번님, 행복한 마음으로 퇴근하면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신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야,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일하느라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신난다고 하시니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7502번님 주님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신청하신 기도문도 바로 챙겨드릴게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많은 사연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오늘 소개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에서 좋은 찬양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문 챙겨가실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출석 체크도 동일합니다.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해요. 여러모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코너인데요.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해당 책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 오늘의 퇴근길 북소리 함께 하실게요.

0: 행자질러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행자질러 퇴근길 북소리. 오늘도요,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구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목사의 서재 박구도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제가 지금 들고 네네. 있는데 네. 아니, 표지가 각종 운동들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책만 보시더라도 네.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인데 그리고 지금 빨리 나가서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아마 책을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오늘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책 제목은요, 운동에 관한 신학이라는 책이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해야 될지 그동안 너무 운동만 많이 해서 핀잔 듣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위로를 얻으실 겁니다.
0: 그렇군요.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이라는 책 오늘 준비했습니다.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고요. 이게 보니까 몸을 움직일 때 영혼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라고 되어 있네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방송을 보든 그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 들으실 때 몸을 움직여야 머리도 맑아지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TV로만 보고 있죠.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있고 안 나가잖아요. 우리 PD님 혹시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저는 정기적으로 등산을 해요, 목사님.
1: 등산이요?
0: 네, 엄청 좋아합니다.
1: 어머나 세상에.
0: 목사님 어떤 운동 하세요?
1: 저는 숨쉬기 이런 거요.
0: 뭘 하긴 하네요 우리가. 네.
1: 저는 뭐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뭐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하기는 한 편인데요. 네.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 되는데
0: 그쵸.
1: 꾸준히 못해서 자꾸 요요 현상이 오는 것 같긴 해요.
0: 네.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어떤 분 있으셨어요?
1: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예. 이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 라는 신학을 바탕으로 글을 쓰셨어요.
0: 기독교 희락주의요?
1: 네. 기독교 희락주의 하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0: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 희락주의의 어떤 입장에서 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의 기쁨도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운동에 조금 집중하시거나 주위에서 너무 운동에 빠진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희소식이죠.
0: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해보도록 할 텐데 목사님 파트 1이 그리스도인답게 운동하기 라고 돼 있더라고요.
1: 네. 그리스도인답게 운동하는 거는 뭐 옆에 바벨 들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뭐 찬양 부르면서 뭐 뛰라는 얘기야? 뭐 헬스장에서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저자는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과 설계로 보면 우리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낡은 그릇이 아니다. 언젠가는 벗어버릴 껍데기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설계하신 걸작이다. 찬양만 너는 걸작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또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설계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진짜 나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거룩한 성전인데 그렇죠? 라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거.
0: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은 영혼에만 집중할 때가 많은데
1: 맞아요.
0: 예, 근데 이게 몸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1: 영적인 태만을 가질 수 있어요.
0: 네.
1: 사실 뭐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다이어트를 쉬어본 적이 없는.

0: 같은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하고 또 내 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영혼과 어떤 이 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거룩하다.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잘 가꾸고 운동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을 만드는 것도 기독교 희락주의에 입각한다면 아주 좋은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0: 맞습니다.
1: 이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제 파트 1이 그리스도인답게 운동하기였고 파트 2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 이거군요. 영혼을 단련하라.
0: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참 많죠.
1: 네.
0: 우리 PD님은 운동 왜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여쭤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1: 저는 운동을 하면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 들어요, 목사님.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거든요.
0: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뇌에 들어가는 피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도파민도 어떤 쇼츠나 릴스에 보는 그런 도파민이 아닌 진짜 도파민들이 나온대요. 그런 걸 볼 때 운동에서 얻는 효과들이 많고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도 있죠.
1: 네.
0: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것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1: 각종 성인병.
0: 그렇죠. 저도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운동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단순히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영혼을 담은 내 몸이 누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승질이 드러납니다. 아시죠? 배고프고 체력이 떨어지면
1: 예민해져요.
0: 예민해져요.
1: 맞아요.
0: 근데 뭔가 이 체력이 키워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쵸. 마음이 생기는 거죠.
1: 네.
0: 제가 저에게 많은 분들이 날카롭다 또는 뭐 좀 이렇게 까칠하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체력이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체력을 좀 더 키워놓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네. 생기는 거죠.
1: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네요, 목사님.
0: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1: 그러니까요.
0: 그 운동해야 돼요.
1: 진짜.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몸의 근육만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숲을 보는 느낌으로 봤을 때 몸의 근육이 자라나면 내가 뭔가 그 절제력도 생기고 인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0: 맞아요.
1: 이런 영적인 근육까지 생긴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다른 것들도 배려해질 수 있고 어떤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지구력과 네. 힘이 생긴다는 거죠.
1: 그쵸.
0: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처음에는 와 합시다 하다가 끝까지 못 가는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체력입니다.
1: 그렇죠. 진짜로 목사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교회에서.
0: 네.
1: 체력이 안 돼서 이번 주는 잠깐 쉴게요.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0: 맞아요. 네.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마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사실 멋진 몸매와 어떤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기보다는
1: 네.
0: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1: 네.
0: 또 그것이 또 교회 일이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할 때도 지치지 않게 네. 내 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사랑의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목사님, 운동은.
0: 그렇죠. 몸매가 예뻐졌다. 뭐, 근육이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그런 만족이 아니라
1: 예.
0: 타인을 향한 어떤 지속적인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0: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자기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을 위한 또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1: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0: 맞아요.
1: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0: 그 예수원에 가면 사실 기도는 노동이라고 네. 써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기도하려고 해도 지치거나 힘들면 못 하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피디님, 방송 끝나면 가야 돼요, 우리. 운동하러 가야 돼요.
1: 맞습니다.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진짜 나 운동해야겠다. 또 어떻게 시작하지? 그리고 약간 동기부여가 안 돼.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TV 보시면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면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나가셔야 돼요. 나가시거나 운동 들거나 네. 뛰거나 뭔가 헤엄치거나 구르거나 뭐
1: 맞아요.
0: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 표지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때 영혼도 건강해지는

0: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라고 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걸 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지만 아마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제가 사도에 말씀드렸지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네. 마음이 뿌듯해지실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금 살고 있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운동해야겠다는 분들 TV만 TV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 참 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 꼭 한번 선물해 주시거나 네. 또 이렇게 읽게 하신다면 기쁨으로 아마 운동화끈 메고 나가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0: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운동화끈 묶고 네.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어때요 목사님? 우리 소그룹원들과 같이 뛰는 거예요.
1: 크루.
0: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간증 얘기하면서 내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게 있는데
1: 네,
0: 라든지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뛰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고 혼자 하지 마시고
1: 맞아요. 혼자 하면 네. 오래 못해요.
0: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1: 맞아요. 같이.
0: 선순환이 되겠네요.
1: 맞아요. 배드민턴도 치고 자전거도 네. 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나고 그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 드시면서 운동한 모든 게 사라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운동 20분 하고 이제 차와 어떤 케이크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3단 치즈케이크 이런 거 먹고 이제 이러니까. 네.
0: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몸이 피곤하니까 잠도 잘 오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 밤에 새벽 기도 준비가 되고.
1: 그럼 일찍 잘 수 있어요.
0: 오전 준비가 됩니다.
1: 네, 중요한 건 아침에 또 새벽에도 못 일어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적당한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데이비드 마티스의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이라는 책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 전해드릴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샵 9330번으로 이 책에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지금까지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이 조급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유를 잃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조급했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생각보다 더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의 문제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제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늦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신청하신 분들께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6월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문입니다. 6월 한 달을 무사히 지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새로운 달 7월을 기대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저녁 기도문 꼭 받아가시고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행저질라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 오늘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이라는 책 정말 귀한 책이에요. 이 책 필요하신 분들 또 여름 맞아서 운동해야겠다 마음 먹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책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이 책에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내일 오전 중 여러분들께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9번님 오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온맘 다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중보기도 올린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24시간 복음만 전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3999번님 같은 우리 모든 무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840번님 샬롬. 낮 병동 6시간 입원 치료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 가셨어요. 크고 작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8840번님의 이런 사연이 남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고생 많으셨을까요?

알지? 그 아픔과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 8840번님 그 마음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시고 우리 8840번님의 육신의 어려움과 또 연약함 또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모든 것 아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8840번님 오늘 정말 애쓰셨고요. 7월부터는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8840번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914번님 늦은 퇴근길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오는 행저질라 방송의 찬양이 제 마음을 평안케 하고 있어요. 이 마음 저녁 기도문으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디님도 건강하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914번님 6월 한 달 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또 7월 한 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더욱더 영육간에 성장하시는 우리 3914번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9874번님 극동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서로 얼굴은 알지 못하고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뭐 알지 못해도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또 속속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런 증인들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행저질라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문 챙겨가실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퇴근길 북소리 운동에 관한 작은 신학이라는 책 저희가 다섯 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다섯 분께 내일 오전 중에 문자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열어놓을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희가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뒤에 읽게 될 그 본문 말씀 로마서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살짝 힌트는 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겠죠. 근데 그 속에,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건 뭐 쉽지만 그러한 삶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섬기고 뭐 누구를 기쁘게 하고 뭐 나만의 만족을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교회를 적어도 오랜 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뭐 설교를 통해서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니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본다든지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뭐 가까이 한다든지 뭐 그래야만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뭐 섬길 수 있다든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꺼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쁨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이메일을 잠깐 뭐 다 이 편지니까 뭐 다는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부분적으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원규라고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다닌 지는 이제 막 2년이 되어 가네요. 로스쿨 들어오고부터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로스쿨 신우회에서 이번 겨울에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지혜도 주셨지만 로스쿨이 법을 가르치는 방법만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 음악회 장소와 장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때는 한 대만 있어서 합창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신디는 스피커 연결용이 아니라 자체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상황이 의자도 부족했고요. 악보를 바치는 보면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지체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부족한 장비를 빌릴 수 있으면 빌리기로 했습니다. 총 3개 교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두 교회는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장비를 빌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빌리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과 걱정에 가슴 졸이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안면이 있던 천 목사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신호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혹시 마이크 때하고 의자 좀 교회에서 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열고 처음에는 소심함에 고가인 신디를 빌려달라고는 말 못하고 마이크 때와 의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자 천 목사님이 그래요? 빌려가요. 의자라고? 마이크 때? 의자 저거 좋겠네? 저거 가봐요. 목사님의 힘찬 말에 용기를 얻어 저 목사님 그런데 죄송한데 신디도 빌릴 수 있을까요? 신디? 그건 음향팀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물어보지 뭐 태훈아 로스쿨에서 음악회 한다는데 신디 좀 빌려줄 수 있니? 잠시 말씀 나누시더니 빌려가도 된대요 하시는 목사님 사실 많이 걱정되고 망설였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절차상의 이유로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과 마음에 가슴 졸였었습니다. 그 마음이 천 목사님의 흔쾌한 가져가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신디와 의자를 열심히 물색하는데 써니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헤이 음악회 해요? 네 여러 가지 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써니 목사님 말 괜찮아요. 내 것도 아닌데 뭘. 웃고 넘어갔지만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뭐라고 들리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요? 그 순간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의 멤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종인아, 신디와 마이크 때 전부 구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 신디와 물건을 빌리기로 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물건을 빌리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길래 사실 같이 로스쿨에 다니는 제 친구와 저는 물품들을 챙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구야, 우리 이거 빌리면서 대여 목록 정도는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지? 친구도 그러게 이렇게 빌려가도 되나 싶은데 법을 배우는 우리로서는 이게 재밌어집니다. 대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차후에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려가면서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 걱정을 하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모습의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물품을 주섬주섬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요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공연하시나 봐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뭘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목사님, 그때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해서.
빌려주는 모습이 당연해서 무슨 음악회인지 왜 빌려가는지 물어보지 않고 몇 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도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당연해서 감격하지 않고 빙글의 마음속으로 웃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음악회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네. 근데 정말 이런 게 뭐 어쩌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작은 기쁨이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작은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아, 여러분 들어오시다 받으신 주보 안에 혹은 화면을 통해서 본문 내용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 있죠.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길을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스토리 안으로, 그러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공동 저자라고 지지난 주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담아내어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거든요. 그 우리가 여러분 그런 뭐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외국 말을 하는 뭐 외국인이라면 뭐 더 그렇겠죠. 근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우리가 정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스터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새터민이라든지 아마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정말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을 들어야 되고요. 질문을 여러 번 던져야 되고요.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같이 대화하기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봤어요. 우리는 흔히 양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둥글파라고 부릅니다. 볶음밥은 기름밥이라고 하죠. 건망증 아시죠? 건망증. 이즘증이라고 합니다. 이즘증.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라고 하죠. 게시판 알림판. 멋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분들이 영어는 우리가 더 쓰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잘 안 써요.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헬리콥터 영어잖아요. 거긴 뭐라고 부르죠? 직승비행기. 골키퍼 문지기. 수화 손가락말. 야간경기 등불게임. 주차장 차마당. 돌풍 갑작바람. 이외에도 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시면 뭐 쫙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서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디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그 예수원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이런 말들을 배워요. 또 거기 정서, 문화, 왜냐면 우리가 통일 얘기하지만 뭐 통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날이 정말 오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면은 소망한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또 외국분들이거든요. 그 벤토리 신부님이 그 강사로 직접 나서시면서 북한 학교에 대한 강의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약간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나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하는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미래를 장래를 정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무언가를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믿고 우리가 뭐 동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만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의 유익을 뭐 구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이웃의 기쁨을 찾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분께 기쁨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 많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찾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이고 돈이고 소유고 뭐 이런 거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물질이든 소유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만약에 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외모고 뭐 아름다움이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에만 꽂혀 있고 정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면 또 언젠가는 결국 너무 실망하겠죠. 아마 속으로 죽어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죽을 겁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죽고 죽음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한동안 힘을 누리고 뭐를 할지라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 빠지고
힘들어.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온 삶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속에 온전한 만족함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따라서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형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어릴 때 막 왕따 되고 막 놀림당한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니까 형한테는 나중에 제가 형한테 듣기로는 이게 엄청 막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왜냐면 이제 이 환경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미국에 가면 그래도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처럼 왕따 되진 않을 거고 근데 웬걸 가보니까 첫날 첫 수업 시간에 4학년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그날 선생님 그 퀴즈인가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철자법 일종의 퀴즈 하는 시간이죠. 스펠링 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그냥 뭐 사소한 대화 영어로는 가능하지만 뭐 배가 고파요 뭐 이런 역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아마 배웠죠. 그러니까 뭐 문법은 뭐 엄마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냥 대화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스펠링이니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철자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수업에 그 첫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단 났죠. 근데 이제 형 차례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형 차례가 되니까 선생님이 저희 형을 지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형은 이제 야단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다 나를 망신당하려고 작정하셨나?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반에 이제 한국에서 올 친구가 한 명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지 얘가 그 아이거든. 근데 얘는 이름이 요셉인데 얘는 한국말을 진짜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저희 형한테 스펠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딴 아이들은 뭐를 하셨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봄 하면은 스프링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얘가 큰 목소리로 S-P-R-I-N-G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다른 아이에게 그럼 두 번째 일어나 그 뒤에 있는 애 일으켜가지고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그러면 얘가 또 미국 아이가 N-E-W-S-P-A-P-E-R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형 차례인데 형은 당연히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선생님의 다른 카드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그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 형한테 거꾸로 네가 선생님 이름을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였거든요. 선생님 이름을 칠판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좀 한국말로 써줄 수 있겠니? 그건 뭐 식은죽 먹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스토리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순간부터 저희 형의 초등학교 4학년의 눈썰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막 너무너무 자신감 없고 막 창피하고 이러는데 그날부터 그 학교에서 그 교실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완전히 스타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스토리니까요. 그 스토리의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결에 소문이 났는지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른 반 아이들의 또 형들까지 내게 몰려왔다. 야, 너희 반에 다른 나라 말 잘하는 아이가 있다며? 너구나. 내 이름도 좀 써줄래? 나는 학교에서 유명인으로 급부상했다.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국어로 이름 쓰기가 완전 유행하면서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선생님은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셨다. 샤프 선생님은 나의 처지를 아셨고 나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니드, 그 필요 말이죠. 그걸 이해하신 거죠. 그날 샤프 선생님은 계획한 학습 진도는 나가지 못하셨지만 한 아이의 부끄러움을 자신감으로 바꿔 인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만약 선생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어도 못하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을 것이고 그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돌이켜볼 때 그 학교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자신감이었다. 그날의 일은 줄곧 혼혈하라는 열등감에 시달려온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0: 대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샤프 선생님이 그날 하신 일이 있죠. 샤프 선생님은 그날 한 학생을 살리셨습니다. 저희 형을 살리셨어요.
1: 새 생명 신의 가을.

042-471-2501 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밑 채송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드레핀 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소중함을 모르면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내 몫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쉽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결과가 보여야 확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고 또 기도가 허공을 향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었죠. 팀 휴즈의 곡으로 빛 대신 주 Here I am to worship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고백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험한 세월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닌데요. 광야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찬송가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아카펠라의 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There is my father's world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갈보리산 위에 The All Rugged Cross 칼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연주 음반 Because of You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밥 칼라일의 곡으로 Butterfly Kisse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연주 음반 Because of You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밥 칼레일의 곡으로 Butterfly Kisses를 보내드렸습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곡입니다. 부드럽고 감동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으셨습니다. 아, 극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에린 아도넬의 곡으로 주님의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네. There is none fear in love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세 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홀리원의 찬송 편곡 하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이 함께 편곡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피니티 밴드가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폴 발로시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성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2026년의 딱 절반인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밤이죠.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며 생각만큼 이뤄놓은 게 없네 하고 아쉬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용기와 결단 속에 이미 절반의 성공이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버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남은 하반기도 우리의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달려온 2026년도 상반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이 밤에 모두 묻어두고 내 삶의 이정표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부신 하반기를 향해 믿음의 첫발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신현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주구입니다.

오늘로 2026년의 딱 절반인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세워둔 계획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6개월을 성실히 살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를 거두신 것이라 믿습니다. 다가올 하반기라는 새로운 길 앞에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힘과 명철 대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새로운 절반을 향해 기쁘게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이 시간 온맘 다해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상반기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신청해주신 찬양들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Jars of Clay의 주 음성 외에는 영어 찬양과 오벳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주가 인도하시리라 이 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는 위로의 시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시의 화자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알면 높이리라.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만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히브리어 하샤크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영예롭게 하신다고 직접 선언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김담비의 태초부터 너는 나의 사랑, 정은혜와 김하은, 문하은, 황지우가 함께했고요. 김관호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노안나 조영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991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집중하게 된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은 한 해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웨이메이커 신청해요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맞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쳐 쓰러진 우리를 무리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주셨던 그 음성과 손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9910번님의 고백처럼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하늘 편지 끝나고 띄워 드릴게요. 계속해서 문자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걱정과 아픔으로 두려워하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하얀 도화지 같은 새날 오늘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단다. 어제까지의 삶이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은 새롭게 펼쳐진 하얀 도화지임을 기억하거라. 너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근심과 걱정,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한 나의 사랑아, 나는 너의 모든 시간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단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란다. 나는 그 시간들마저도 은혜의 조각으로 하나하나 빚어왔단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도 내가 그려갈 은혜의 그림을 기대하며 걸어가거라. 너의 삶의 주관자 되는 나를 신뢰하거라. 오직 나로 인해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으로 너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줄 거란다. 나의 사랑아, 우리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자. 새하얀 도화지 같은 오늘을 너와 함께 그리고 싶은 하늘 아버지가

991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워 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아홉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2026년도 절반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온맘 다해 응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 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습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계속 향상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집중해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따라야 된다. 네 가지인데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는 모든 사명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마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매 순간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 오라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바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쉐인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들으셨습니다. 눈을 돌린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해야 할 업무, 미뤄둔 일들, 걱정되는 상황들, 그것들만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즉 시선을 바꾸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무게가 생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무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무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시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조찬미의 아버지,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이언 앤 젠 존슨의 Here I Bow, 메버릭 시티 뮤직과 조 바른스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케인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가대가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지휘자 선생님의 헌신으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지난 스승의 주일 성가대 아이들이 찬양하며 카네이션을 선물한 데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성가대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의 배려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가대가 불렀던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예,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글쎄요, 그 학생들 수도 많이 줄어서 성가대가 큰 교회 아니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을 성가대를 제가 지휘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귀하시네요.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지도하고 하는 게 마음에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때 중고등 친구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지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짜증만 많이 냈던,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읽으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Overflow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990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His Plan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70%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80% 정도는 불치병도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지 않는 나머지 30%는요, 이전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요. 그 중에서 16%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회심시켰던 영국의 신학자 조셉 파커에게 한 지성인이 이렇게 물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자 조셉 파커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선의 기도 들으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의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유료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조셉 파커 영국의 신학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 대답을 듣는데요. 뭔가 그 망치로 머리를 꽝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으면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맞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결론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도 이 시간 깨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힘이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발그대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숨소리도 주님께는 기도의 향기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도 주님께서는 내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대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그 풀어준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스메데스가 용서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용서하면 손해본다는 감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원한, 슬픔과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구현무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1: One, two, three, four.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온전케 되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동안 혈루병, 하혈을 하던 그런 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여러 일을 또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손이 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겠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옷을 만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또 치료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았겠다라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 곁에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님 곁에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베풀 준비가 돼 있으세요.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고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새벽에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신대요. 요즘에도 새벽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새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디지털 신문을 많이 봤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배달하면서 또 오가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삶에 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받은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일상을 혹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그리고 북한 군인이었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이제는 목회자가 되신 임바울 목사님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독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

0: 역사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1: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1: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1: 네.
2: 그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고요.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1: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1: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2: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2: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2: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2: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0: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0: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0: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 이외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온 임바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또 군복무할 때는 또 거기서 당하게 되는 많은 차별과 무시와 배고픔, 힘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 철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북한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어보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냥 단순한 이유였는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령으로 모시고 받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시켜서 북한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많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다는 그 배신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제가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북한 정권의 압제와 통제 가운데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국가의 감시와 통제와 억압 가운데 그렇게 국가가 정해지는 장소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고 정말 너무나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북한은 1년 동안 일을 해도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동 착취의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동포들, 형도님들 하루속히 깨어나시길 축복하고, 또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많은 기회와 평등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또 북녘에서 숨죽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던 평양 대부분의 은혜, 또 마음껏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녘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에도 하루속히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예배할 그날들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 함께 얼싸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0: 손과 발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하며 중국 해군을 겨냥한 해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라 원유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아내리며 기후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 번역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작품을 중국어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브라질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최근 하와이와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B2 폭격기가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활용해 원거리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사거리 370km 이상으로 해수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에 접근한 뒤 적외선 탐지 장비로 기관실 등 핵심 부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군은 지난해에는 신형 스마트 폭탄으로 대형 상륙함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까지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 해상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의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을 겨냥한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유사시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다시 경계 단계까지 잇따라 높였지만 최근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항만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도 늘리면서 다음 달 원유는 물론 나프타 물량도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활용과 수입 지원 등 일부 비상조치는 종료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과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 등 공공부문 수요관리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급 대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61.98엔까지 오르며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본 언론은 플라자 합의 직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 환율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엔전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일본은행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재무당국도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 팀은 지난 겨울 쌓인 빙하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녹아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평년보다 한 달 반가량 이른 시기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었던 데다 최근 한 달 사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서부 론 빙하는 열흘 만에 1m가 줄어들었고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의 양은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8%가 사라졌으며 지난 50년 동안 1200개의 빙하가 없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빙하가 사라지고 일부 얼음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전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30에서 45%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최근 전국적으로 66%를 넘었고 파리 중심부에 있는 장례식장은 지난 26일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파리 외곽이나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 예약과 묘지 확보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23일 이후 사흘 동안 평년보다 약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기후 특성과 오래된 건축물, 역사 경관 보존 규정 등의 영향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기록적인 폭염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의 번역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대학교에서는 중국 대학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한국문학 번역 워크숍이 열려 한국어 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작가들과 표현과 의미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시 속 비유와 소설 속 말놀이처럼 직역이 어려운 표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옮길지 의견을 나눴고 소설 제목을 현지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들은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해석과 감각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둥대학교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중국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천만 부 단위의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대한 중국 출판 시장을 한국 문학의 새로운 무대로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브라질과의 월드컵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1대1로 역전패해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와 8강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먼저 득점했지만 후반 들어 브라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은 헤더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일본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강한 압박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며 연장전까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디 애슬레틱 등 외신들도 일본은 비록 토너먼트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월드컵 참가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아파트가 무너지자 산모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잔해 속에 갇혔지만 아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만 힘을 내 구조를 요청했고 가족의 외침에 응답한 뒤 구조대가 수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모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모두 숨진 줄 알았다며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집과 모든 살림을 잃었지만 가족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장면은 현지에서 큰 감동을 전하며 이번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 군병원은 최근 입원 병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일률적으로 만 원씩 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가 폐지되고 의료보장제가 도입되면서 병원들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의료진들에게도 병원 운영 책임이 함께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사보다 수입이 적고 각종 노력 동원에도 더 많이 나가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며 병원보다 동네 의사를 더 찾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보장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무상치료체계에서 사실상 의료보험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소나기도 내릴 예정인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안주는 오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 19도, 양덕 17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30도, 평양 29도, 양덕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삭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구성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0도, 삭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구성 30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황해도는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신계가 3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만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돼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9도, 풍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 22도, 풍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무산에서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웅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곁에 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458 성도님 샵 1069번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북녘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응원과 기도의 문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2: . 북녘 땅에서
1: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학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첫째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두려움, 둘째는 도망치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마지막으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용기를 내게 만드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의 두려움

과도 같이 결국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일의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향하던 요나도 두려움을 느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무찌르던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선 두려움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형통의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달란 기도를 넘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근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잃었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입학에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끌려가서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고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에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8.15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민족.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 구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 민족이 흥하고 잘 살 수가 있겠나? 6.25 동란이 벌어지자마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 공산당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니 파병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의 목사 친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조국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남한 정착 1년차 우리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가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디로 처음 집을 배정받으셨어요?
0: 저는 수원으로 받았습니다.
1: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수원 알고 계셨어요?
0: 몰랐습니다.
1: 그럼 처음 여기서 오셔서 처음 들으신 도시였겠어요?
0: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1: 그 하나원 졸업할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일지망, 이지망. 나는 네. 어디 어디 가고 싶다.
0: 네. 일지망이 수원이었습니다.
1: 허! 몰랐던 네. 곳인데 수원을 적으신 이유가 있어요?
0: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수원 그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0: 복지센터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네. 예, 이제 봉사활동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원이었어요.
1: 케이크를 네.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네. 제과제빵을 잘 하시나 봐요.
0: 아, 그것이 아니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예, 그런 수업도 하나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고 나옵니다. 네.
1: 그래서 뭔가 좀 달달한 네. 기억이 있는 수원.
0: 네, 수원.
1: 서울로 적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서울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0: 서울이 인기가 많은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수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수원도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이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아.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 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1: 아, 네.
0: 수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좋죠. 네. 수원에서 네. 또 이곳까지 오셨고 네. 수원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0: 예, 네, 제가 받은 수원은 나름대로 기도해서 받은 수원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수원이 수원역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고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1: 선생님 아,
0: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그 공원도 가깝고 아. 예, 가깝고 이제 조용하고
1: 네.
0: 예, 삶에 필요한 모든 뭐 주민센터 뭐 우체국 병원 뭐 예.
1: 문화센터 영화관
0: 예 영화관 도서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너무너무 좋고 학교 어린애들이 어겨님 이제 학교도 바로 예, 네. 아파트 아래 있고 너무 좋고 우리 분들이 가는 것은 대체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예 저는 예.
1: 저도 수원 좋아요. 이게 네. 서울은 사실 다 번화 같거든요.
0: 네.
1: 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0: 그쵸.
1: 그 활기가 뛰는 곳인데 네. 뭐 수원이나 아니면은 조금만 외곽으로 더 나가면
0: 네.
1: 번화가 또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기 좋고 한적하고
0: 네.
1: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감사하죠.
1: 네. 그렇게 수원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0: 지금은 있습니다. 신랑이.
1: 아, 네. 정말요?
0: 네.
1: 이곳에서 만나신 거예요?
0: 네. 여기 와서 이제 저선적분.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러면은 식은 올리셨어요? 결혼식?
0: 아니요.
1: 아직 안 올리셨어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뭔가 서약을 하고 나서 언약을
0: 네.
1: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식을 올리는 경우들도 네. 있으시고 너무 네. 축하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새 가정을 이루신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수원에서 두 분이서
0: 네.
1: 어디서 만나셨어요?
0: 이제 또 곡절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랑을 좋아하는 원인은 같은 크리스찬이고.
1: 아, 네. 그러시구나.
0: 그분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 허...
0: 네. 그리고 교회도 지금 하나로 드림 교회도 같이 다니고.
1: 같이 나가고
0: 네.
1: 계세요?
0: 네.
1: 그러면 신랑분이 먼저, 남편 선생님께서 먼저 하나로 드림 교회를.
0: 아니요. 이번에 5월에 함께 제가 가면서 이제 남편분도 같이
1: 옮기신 예, 거예요?
0: 옮겼어요. 예.
1: 와
0: 예.
1: 아내 따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예, 쉽지 않은데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남편분의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0: 저는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시고
1: 네.
0: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해주셔요.
1: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0: 네. 고생을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1: 네.
0: 솔직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1: 어.
0: 네. 북한에서는 제 엄마에게도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못하고 살았어요. 형제에게도 언니 사랑해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친구에게도 사랑합니다.
1: 예.
0: 자매님들 보고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1: 맞아요.
0: 예,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자식간에도 사랑합니다.
1: 네.
0: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겨워요. 우리 신랑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사랑해 주세요.
1: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군요.
0: 네.
1: 세상에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고백 가운데
0: 네.
1: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0: 누구보다 큰 중보자로 네. 든든한 동역자로 옆에 서 네. 있는 거잖아요.
1: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지요.
0: 아, 그렇게 만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네. 수원에서 또 정착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하나로 드린 교회라고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네.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수원이랑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 와.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영보사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밝은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가 알잖아요.
0: 네.
1: 서로가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0: 네.
1: 이제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0: 아, 네.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1: 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고 거기 앉은 분들이 거의 다 북한 분들이어서
0: 그쵸.
1: 북한에 대한 기도
0: 네.
1: 내 나름대로 이제 부모, 자식에 대한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0: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신
1: 네. 네.
0: 목사님이시고
1: 네.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도 목사하시구나.
0: 네.
1: 예. 처음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많이 갔고 그거 호기심에 끌려서 갔는데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지고 아,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오고 싶어 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길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참 저렇게.
0: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1: 그쵸.
0: 동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걸음이나,
1: 네.
0: 우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나 네. 다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1: 네.
0: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이곳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는 또 해외로 선교도 다녀오시고
1: 네. 네.
0: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1: 네.
0: 섬기는
1: 네.
0: 그런 여정들인데 해외 선교도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1: 네.
0: 또 다른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일 씨의 찬양 이전에 또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귀인을 신뢰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된다.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다른 어떤 관계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주님이 먼저인 하루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

0: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감사를 빼앗아가는 아주 사특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입니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 남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남 기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갈등 피하기 위해 진실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괴로운데도 침묵을 딱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괜히 오해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까지 혹은 뭔가 불편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를 불편하게 했나? 아니, 본인이 오해하고 본인이 불편한 그걸 가지고 괜히 책임감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주 평안한 척하고 뭐 평안한 얼굴이지만은 내면은 뒤죽박죽 진흙탕인 거예요. 진흙탕이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놀라운 것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틈만 나면 알코올을 찾듯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픈 그 목에 가란 사람처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폭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 병은 더욱더 악화만 가는 겁니다. 혹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오염된 분 계십니까? 해서 심하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생각보다 남 눈치 보기에 바쁜 분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런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치 본인은 건강한 신앙인인 척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엉망인데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합리화시키는 도덕적 자기 정당화. 저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 커밍아웃하고 정체성 밝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 믿는데도 비겁하게 내색을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우리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잼뱅이면서 나 자신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 그건 섬김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은요 상식업을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남 기쁘게 하는 이 병에 걸리는 것도요 사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3만 7천 이쪽 저쪽이라 그래요. 그 정도 달라라 그래요. 그거보다 147배나 적었던 1970년대 약 반세기 전에는요 270 몇 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래도 그때는 이웃끼리 사랑하고 보면 안부를 묻고 이웃 간에 뭐 서로 음식도 나눠서 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고 아이가 지나가면

안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자신도 기뻐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죠? 그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남 기쁘게 하기는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야, 이건 중독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남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망도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 환자도 문제고, 또 남을 기쁘게만 하느라고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얘는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남 기쁘게 하기에 바빠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 나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천 번, 수백 건, 수십만 번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용이란 잣대로 대보면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절친이었다가 원수로 돌변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척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왼수네.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수 안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막 상처 입고 분노하고 그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 지체가 말한다고 지나가다가 이것이 글씨를 잘못 썼다고 손확 잘라버리겠어요? 같은 형제 지체 자매들끼리 뭐 실수했다고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관용을 내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봐요. 너희 관용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합니다.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잘못해도 관용 베풀어야지요.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이지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숙주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토사구팽당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광야까지 쫓겨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엥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울왕이 추격하다가 뒷일을 보려고 엥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뒷일 볼 때에 경호원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

0: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시네요. 제거하시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으나 힘이 있으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도리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 이런 성경 말씀에 익숙했던, 성경을 닳도록 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자기 자신을 원숭이라고 비유했던 사람조차 나중에 등용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왜 그렇게도 비난하고 원숭이라고 말하던 인간을 중용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저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대적들이 적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말은 밑에처럼 영어처럼 했는데 내용인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항시 나 자신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분, 내 현실 위주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관점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거기에서 올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래의 지향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베푸는 것은 그저 베푸는 게 아니고 그 관용을 베풀면서 이 상대방과 나와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겠지요. 자,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1: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0: 아니, 관용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은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셈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셈을 아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둠과 하품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 보인가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내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셈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미래의 영광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재림신앙 가지면.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고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현실만 현실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의 고통, 시련 이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죠. 왜? 이거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로 허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재림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왜 순간적인 감정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얼마나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관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0: 이거는 시야를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본문 다음은 저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환호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여러 이유 되지만 한마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기쁨을 말씀한 뒤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한번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옭아매는데 해서 염려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쁜 거예요. 미래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너는 신앙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냐? 염려하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미래 주관하는 걸 너 확신하냐?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염려거리 있으면 푹푹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 그랬죠? 몇 번 반복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감사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는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신 그분이 아마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거 있어도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은혜 내리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염려거리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 기뻐함을 방해하는 염려 해결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 자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실은 감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극존칭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걸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그걸 기꺼이 만왕의 왕 되신 천지 전능자에게 내가 아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또 이길 힘은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해놓고 지면 안 되잖아요. 질 싸움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도리 짓고 땅 해가지고 이론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도리 짓고 땅 하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왕 했다 그러면 이겨야지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무전 보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근데도 그거 어떻게 기쁨을 말하고 관용을 말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 때문에

0: 뼈저리게 절감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죄책감마저 들면서 절망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자존심 걸려가지고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홀로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쁨 누리고 평강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뭐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인간 쓰레기예요. 완전 인간 쓰레기라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제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멍텅구리라 그럴까요? 저는 멍텅구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죄인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있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메마른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즐겁게 환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들 관심을 가져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그리워하듯이요.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메마르고 감사 잃고 기쁨이 없고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질병관리청이 2025년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요즘은 어른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녀노소 다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좀 자녀들이 좀 문제 있어도 어지간한 거 특별하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관용도 보여주고 염려거리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강 누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보십시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환호하는 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7월 1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2도, 대전과 광주, 목포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과 강릉, 부산과 여수, 대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포항이 19도, 강계 18도, 청진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2도, 개성이 31도, 평양과 신의주, 광주가 29도, 강계,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목포가 27도, 해산 26도, 포항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광양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의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첫째, 공동체를 신뢰하며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라고 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뒤집어졌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군대를 재정비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 편이 훨씬 강해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세력도 컸어요. 반면 다윗의 군대는 광야를 전전하던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맡깁니다. 잇대는 블레셋 출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신뢰했어요. 혈연이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충성과 신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신뢰로 하나가 됩니다. 또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고 말해요.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솔선수범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 백성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인기를 얻었지만 다윗은 신뢰를 얻었어요. 백성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4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사망하리라 해요. 광야와 눈물의 세월을 지나온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보다 공동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성숙은 내 열심과 총명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혼자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신뢰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기만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요? 고난을 지나며 온유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둘째, 광야 훈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잇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압살롬은 단순히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배신했고 왕권을 빼앗았고 전쟁까지 일으킨 반역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 아이가 철이 없으니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배반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해요. 6절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터는 에브라임 수풀이었어요. 바위와 가시덤불, 늪과 벼랑이 많은 험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압살롬 군대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장소였지만 다윗 군대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오랜 세월 광야를 다니며 훈련받은 정예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합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승리의 자산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싫어하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일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의 연단이 내일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랑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외모와 능력을 자랑하던 압살롬이 결국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떠나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있나요?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형이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며칠간 부모님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어요. 그런데 형이 간 지 9시간 만에 열이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님과 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졌죠. 그러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형과 똑같은 독감이었어요. 그제야 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했지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주시길 기도할래요. 입니다. 짜증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8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9절을 보니 압살롬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렸대요. 저도 제 마음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잘못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0: 부모님은 제가 짜증을 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는 나무에 매달린 내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적용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짜증내지 않고 예쁜 말투로 대답할게요, 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내려놓고 예쁘게 말하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은 교만하고 나쁜 마음 때문에 죽었대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님한테 화내면서 짜증내고 소리 지르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 마음에도 나쁜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솔직하게 저 속상해요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예쁘게 말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화나면 짜증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마음을 표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오랜 광야 훈련 덕분에 승리했고, 압살롬은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눈물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히 끊어내되, 사람은 끝까지 품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죄를 지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수 있길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불평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훈련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죄는 끊어내고 사람은 품으며 광야의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다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이 또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만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승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오.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응?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알아요.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0: 학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시간을 정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회개하고 씨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7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세요.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명제는 심리학이 인간을 향해 던지는 가장 위로 가득 찬 선언이자 동시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심리학을 전공하고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고 이미 20년 전에 열등감 부모를 시작으로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이토록 일방적 아픔이라니 등의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던져온 메시지 바로 역시 이겁니다. 열등감은 소수의 나약한 이들이 겪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모든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실존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열등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며 인생의 행로를

0: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입니다. 이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을 배우지 못할 때 열등감은 삶을 파괴하는 걸림돌이 되지만 올바르게 마주하고 펼쳐낼 때 비로소 위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심리학적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거울 앞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는 한마디로 열등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결점 없는 신화가 아닙니다.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의 부끄러운 고백록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열등감의 종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것, 외모적인 열등감, 경제적인 열등감, 사회적인 열등감, 소속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타고난 신체적인 장애나 유약함이나 외모 콤플렉스라든지 위축되어졌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천한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성분과 가난과 언저리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괴로웠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들마저도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누가 더 크냐를 두고 길 위에서 다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반전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등감을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그대로 품으시고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이런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자람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깨어진 내면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그들에게 열등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본래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 속에 혹은 분노나 과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안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에 꽁꽁 감추어둔 열등감은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하는 생물처럼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어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열등감을 어떻게 펼쳐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감추려고 부둥거릴 때에 열등감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이 극동방송의 메인 타이틀처럼 짙은 어둠이 깔린 내면의 방에 거룩한 빛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쳐야 합니다. 내 열등감을 펼쳐놓을 때에 햇빛이 비쳐야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에 신앙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고 열등감이 변하여 사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방송의 시간을 통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의 깊은 샘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열등감을 감추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감추어진 열등감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신앙 안에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하고 펼쳐낼 수 있는지를 매일 아침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위로나 처세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성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7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아멘.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단맛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세 달, 날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 실록으로 울창할 7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이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왔고 한 해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0: 그래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것은 이제 시편 제5권입니다.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첫 출발은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게 이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편 1권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편 3권 정도에 가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3권.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4권으로 가면 이제 90편인데요. 90편에 나오는 이 제4권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계속해서 나오죠. 93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시편에 나옵니다. 99편에도 97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시에 통치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7편 이제 제5권으로 나아가죠. 그 5권으로 가기 전에 106편 맨 끝에 4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제4권의 많은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4권의 간절한 간청을 반영하면서 제5권이 시작이 되죠. 자, 이 5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을 회복하실 텐데 그 회복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구속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107편부터 나오는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또는 구원받을 것이

것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에 대한 마지막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제 5권의 시입니다. 자, 그 첫 출발이 되는 시편 107편의 시작이 아주 웅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죠.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피조물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뭐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우리의 죄를 그냥 죄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스로의 죄,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이거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언약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 구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죄를 져서 잘 모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선하심을 더 예민하게 경험하든 그분의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 그게 이제 인생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수록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어서 또 느낄 수 있고 깨닫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107편은 1절에 이 큰 선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한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의 순길들을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시편 이 본문의 말씀에는 2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가 구원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 받은 이들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자,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고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척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죠. 자, 하나님의 이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되찾으셔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방에서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시편 106편 46절을 보시면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시고 47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고백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으셨도다. 포로로 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의 백성을 놓치는 곳이 없죠. 다 아십니다. 자,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을 돌아보는 겁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자,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지 못했을 때 5절에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힘든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자, 위기 가운데 이들은 무엇합니까?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근심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21절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생에게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느냐? 찬송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그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반복되는 이 고백의 패턴이 위기, 부르짖음, 구원하심, 감사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또 부르짖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도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의 이제 고난의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시편 1편과 정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 이게 그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한번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겸손해지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내가 갖고 있던 힘과 권세가

0: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는데, 자, 12절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딱하다 하고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결국 누구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인도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키워드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107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그러죠. 인도하사 7절에. 자, 그 동일한 인도하심 13절에도 보면 부르짖자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자, 인도는 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쉽고요. 분석하기는 쉬워도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복된 것이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논문이 뭡니까? 단단하게 고정된 이 대적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분들. 그러니까 단단한 속박들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 자, 빗장은 문을 가로막는 가로대인데 이게 보통 단단한 나무 같은 걸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쇠로 빗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쇠 빗장을 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쇠를 부러뜨려야 되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 빗장을 꺾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17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왜 이렇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 특징.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107편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미련한 자들은 결국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고난 여러 가지로 질병과 고초와 관계와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까? 밥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싹 가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그러죠. 사망의 문에.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고통 때문에라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이 위기 가운데 도와줄 이가 없으면 아무라도 찾게 돼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고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보내는 인도하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진단하고 고치고 건짐을 받죠. 자,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감사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파할지어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제사로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7편은 그동안 어려움과 인생의 곤고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은 감사일 뿐이다.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며 우리 모두를 그분을 향한 예배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7월의 첫날 아침에 만남으로 안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습들은 다양하죠.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소망 없던 자들을 구하시며 죄의 길을 쫓는 자들을 돌이키시는가 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통해 자유를 선물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은혜들 중에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죠. 타락한 인생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사랑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7월 한 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지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7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의 첫날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고난 광풍을 이긴 다윗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사느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염려, 근심과 두려움의 크기도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큰 문제를 만나면은요, 이 평범하고 작았던 염려, 근심이 염려, 근심 광풍이 되어지고 두려움의 광풍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이 염려, 근심의 광풍, 이 두려움의 광풍을 만나면 이 광풍이 뭐냐? 미칠 광자, 바람풍자입니다. 바람이 막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부는데 그 바람이 미치게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런다? 광풍이요, 광풍. 염려, 근심의 광풍을 만나고 두려움의 광풍을 만나면은요, 사람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이 어떤 염려, 근심과 두려움의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면은 어떤 염려, 근심, 두려움의 광풍도 우리가 100%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광풍을 이긴 다윗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고난 광풍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다윗이 만난 이 고난 광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이 고난 광풍의 특징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요약 정리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로서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고난 중에도 다윗은 주님의 평안을 노래했다. 지금 시편 4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이제 내용이냐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맨발 벗고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정신없이 이 도망친 상황에서 쓴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꼼짝없이 죽임당할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 아들 압살롬을 지금 도와가지고 이렇게 다윗 왕으로 하여금 왕권도 빼앗기고 권력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꼼짝없이 이 죽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친구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친했었느냐? 우리 시편 55편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지면은요, 항상 다윗 왕의 친구 아히도벨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음료도 마시고 또 함께 이렇게 걷고 앉아서 끊임없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함께 의논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간다든지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 항상 다윗 왕이 친구 아이도벨을 데리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도벨은요 다윗 왕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이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의 친구 누구다? 아이도벨이요. 예. 다윗이 이렇게 잘해진 친구가 이제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이제 일으켰는데 반역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요 다윗 왕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아이도벨은 전략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 압살롬 왕에게 사람 12,000명만 주세요. 그럼 내가 다윗 왕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뭐로 죽겠습니까? 다윗 왕만 죽이면은 바로 그냥 왕권이 바로 다 세워지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친구 아이도벨이 누구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랬다? 다윗 왕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뭐냐면은요,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아니 설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냐? 죽이겠냐?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 왕이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인다고? 예? 안 믿어줘. 진짜라니까? 하면서 이 저지른 일이 뭐냐? 우리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진짜 다윗 왕을 죽이고 계속 왕 될 거다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진짜 죽인다. 뭘로 믿어요? 아니 진짜 안 믿어줘? 이래가지고 다윗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친 다음에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부인 10명을 데려다가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 내가 우리 아버지 부인들도 10명 데려다가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가 성폭행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여?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죽인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패륜 행동은 압살롬 결단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이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이도벨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이도벨이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응? 진짜 다윗 아버지 다윗 왕 죽이고 계속 왕 될 건가? 응? 이거 지금 의심하니까 아주 그냥 이 다윗 왕 아버지 이 부인들 10명 데려다가 모든 백성들이 본인 앞에서 대낮에 성폭행하세요. 그럼 백성들이 아 진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 죽이고 계속 왕 되는구나. 그러니까 줄 잘 서자. 지금 다윗 왕이 도망을 쳤지만 이 모든 소식들을 정보원들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아이도벨이 아들 압살롬에게 세상의 패륜적인 그런 그 악한 그 계략을 가르쳐줘가지고 집안 가문이 이런 망신 당하게 하는 그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마음은요 염려 근심 두려움뿐만 아니라 막 이 분노의 마음 이 미움의 마음이 최고치를 치는 겁니다. 최고치. 이런 상태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심장이 막 터지든지 심장이 어디가 막히든지 아니면 뇌졸중 생겨서 그냥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고난 광풍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

광풍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고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경쟁자들, 나하고 이 원수들, 나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평소에 사랑했던, 내가 아껴주고 내가 섬겨주었던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또 믿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로 신뢰했던 동업자들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와 물질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고난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 광풍의 특징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질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절대로 몰라요. 지금 반역 일으킨 사람이 장군이요? 아들 압살롬이요? 아들 압살롬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에 모든 좋은 것을 항상 왕궁에서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나 함께 최고로 막 즐겁게 나누었던 친구 누구? 그 아이도벨이 지금 아들 압살롬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예? 왕권 빼앗기고 권력 빼앗기고 모든 물질 빼앗기고 집안에 치욕스러운 그런, 예? 일을 당하고 험악한 일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광풍도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다윗이 고난 광풍을 이긴 이 비결이 무엇이냐? 지금 아들과 친구 아이도벨의 반역으로 이제 왕권도 빼앗기고 권력도 다 빼앗기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이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이 생명 위험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막 다 빼앗기고 이 명예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고 다 빼앗기고 이제 거기에다가 꼼짝없이 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 친구 아이도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이 두려움의 이 최고치의 이 상황에서 이 내 마음의 기쁨이, 예? 막 물질이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설적인 지금 그런 그 고백이죠. 막 이 마음의 기쁨이 다윗이 지금 꼼짝없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난 광풍을 만났는데 이 마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는 것은 다윗은 빈손 인생으로 인생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양들을 키우면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다윗은 이제 이세의 아들들 중에 이제 여덟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재산을 분배할 때도 이제 큰형이 최고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다윗왕은 여덟 번째 아들이니까 아버지 재산이 얼마였던 다윗이 받을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빈손이었거든요. 근데 막 왕이 돼가지고 진짜 엄청난 이 재산을 갖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요, 막 여러분들 통장에 현찰이 몇백억, 몇천억 막 진짜 딱 들어왔을 때 그때보다도 다윗은 왕이니까, 예? 막 황금 덩어리가 막 니꾸사꾸로 그냥, 예?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막 그 물질이 어마무지하게 풍성하게 자기 재산이 생겼을 때 그때 그 기쁨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는 다윗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가장 큰 인생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두려움과 이 미움과 분노가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질이 생겼을 때보다도 어떻게 기쁨이 더 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시편 4편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자, 다윗 왕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본인이 얻었다? 주 하나님이 주셨다? 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신비, 이 신앙 생활의 신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엄청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 세상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꽃을 꽂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 빼앗기고 권력 빼앗기고 모든 물질 다 빼앗기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다윗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시니까 이 기쁨이 그 빈손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통장에 몇백억, 몇천억, 막 몇십조 원이 딱 생겼을 때 그때 기쁨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뭐하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갖고 잠을 어떻게 자느냐. 자, 오늘 본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잤다? 평안하게 자고. 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하게 잠을 잤기 때문에 결국에 역전 승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도벨 있죠. 아이도벨이 사무엘하 17장에서 자기 계략이 후세에 의해서 좌절되니까 본인 스스로 집에 가서 목 매달아 죽습니다. 압살롬은요, 모든 군인 백성들 다 건드리고 전쟁터에 그 다윗 군대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긴 머리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는데 그 노새 타고 막 가다가 이 긴 머리가 훌떡훌떡하면서 상순의 나무에 쫙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노새가 어떻게 하냐 후딱 하니까 대롱 막 요압 장군이 그대로 그냥 심장을 찔러도 죽이잖아요. 이 다윗이요 이 두려움과 미움과 이 분노가 정상적으로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수면제도 없어. 어디 가서 수면제 처방도 못 받아. 그냥 그거 다 막, 예? 그리고 다윗이 막 너무 막 두렵고 미움과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다윗이 계속 잠을 못 잤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밥 안 먹고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잠 안 자고요. 잠을 계속 막 3일, 5일, 일주일 안 재우죠. 그래서 고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잠을 안 재웁니다. 앉혀놓고 막 계속 신문 오고 졸라고 하죠. 그러면 뭐 해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막 무지하게 크게 아니면 전기 막 확 해가지고 잠 못 자게 사람을 계속 오면은요. 사람이 정신이 더 또리또리 되길까? 미쳐버릴까? 다윗이 지금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아들 막 또 친구 아이돌을 생각하고 막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막 잠을 정상적으로 절대 잘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욥기 4장 14절 말씀처럼 다윗의 뼈마디는 막 계속 흔들리죠. 예? 얼마 안 가서 심장이 터지든 심장이 막히든 막 뇌졸중으로 그냥 쓰러집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아이도벨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졌는데 뭐 죽은들 왕 못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뇌졸중이 뭐냐? 혈관이 터진 거예요. 에? 혈관이 터지면은요 정상적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못 오고 왕 시켜줘도 더 이상 왕 해보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잠 못 자고 쓰러졌으면요 다윗도 안권도 다 끝나는 거고 다 인생도 끝나는 거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막 진짜 심장이 터져야 되고 막 쓰러져서 피 막 뇌졸중으로 쓰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잠 못 자고 쓰러졌다 잠 잘 잤다 잠 잘 자고 막 하나 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막 기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역전 승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각가지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는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광풍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 광풍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다윗의 마음에 막 기쁨이, 예? 완전 빈손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통장이 막 몇백억, 몇천억, 막 몇십조 원 있을 그 생겼을 때보다 마음에 이 다윗 마음에 막 기쁨이 더 충만했거든요. 그러면은 다윗 마음에 그런 기쁨을 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막 다윗이 이 이런 얘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서 막 다윗이 키리길이 뛰고 예? 갔다 맨날 막 칼 갈고 이랬는데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자, 우리 시편 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시편 4편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쁨을 주셨느냐? 그 비결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막 그 진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기 그렇게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뭐 할 때 응답하셔서 부를 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모아줘서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고난 광풍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억울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염려 근심의 광풍과 또 이 두려움의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안전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왕권도 빼앗기고 권력도 빼앗기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그 이 칼잡이들보다 더 센 칼잡이들을 배로 보내면은요 자다가 그냥 목 잘려 죽는 겁니다. 그 편안하게 잠잔다는 것이 이게 지금 보통 이게 담력 가지고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전하게 뭐 해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막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두려움의 이 고난의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나 안전하게 살려주신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썩을 놈은 세상 잡고 그러면은요 원수마귀가 군대로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요

0: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막 뭐가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이 어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잠언 3장 25,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뭐 하지 말라? 두려우지 말아라. 두려우지 말아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네가 지금 갑작스럽게 두려움을 만나서 네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의지할 자이시고 내 발을 지켜서 뭐하지 않게 하시리라. 걸려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염려 근심에 고난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뭐 하면 된다? 다윗이 1절에서 뭐 했다고? 기도했죠. 기도. 첫 번째 뭐 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살려주시는 누구를 믿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려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살려주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산정연 교회 임성명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한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준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뭔지 아십니까?
1: 아하, 수학은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라.
0: 미국의 한 철학자가 남긴 흥미로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마스터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1: 미분적분보다 어려운 거네요.
0: 예, 우리가 이미 받은 감사를 체크하는 거.
1: 예.
0: 방송을 듣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고 계실 거예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량. 이번 달 갚아야 될 카드 명세서.
1: 아.
0: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함수까지. 날마다 우리는 골치 아픈 계산들로 머리가 꽉 차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팽팽하게 돌아가는 머리를 단번에 식혀주는 가장 신기한 방법이 바로 이 격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감사한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는 것. 이른바 감사의 산수. 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정말로 공감됩니다.
0: 네.
1: 반전이 있네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복잡한 계산식에 얽매이다 보면 내 삶의 잔고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마음은 조급해지죠. 세상의 수학은 언제나 더 많이 가져야만 플러스가 된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은혜이기

0: 계산법 전혀 다릅니다. 거창한 방정식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채워져 있는 작은 감사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는 담백한 덧셈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하게 집을 나설 수 있어서 감사.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
1: 아멘.
0: 이렇게 내 발걸음에 닿는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거친 계산 속에서 팍팍해졌던 마음에 평안과 넉넉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굳이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내 잔이 넘치고 있었음을 문득 깨닫게 되는 거겠죠. 오늘 하루 머리 아픈 세상의 계산 문제들 앞에서 먼저 주님이 내 삶에 이미 허락하신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세워보면서 마음 가볍고 산뜻하게 아침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감사 위에 감사.
1: 아멘. 예,
0: 지선과 고정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고정쌤이.
1: 그러게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0: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죠?
1: 내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 보이는 것 같아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1: 그거는 네. 주님이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인
0: 아멘,
1: 거죠.
0: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런 감사와 신뢰를 하나님 앞에 아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7월 1일 하반기 놀라셨습니까 목사님?
1: 7월 1일이라니
0: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 예, 아 그렇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예고해드립니다만은 다음 주 7월 6일부터는 좋은 아침입니다를 포함해서 대전 극동방송, 전국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서머 스페셜이
1: 그렇죠.
0: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까지만
1: 예,
0: 예 만날 수 있고 한 5주.
1: 아.
0: 5주 8월 중순에 다시 또
1: 예.
0: 만나 뵙습니다.
1: 그렇군요.
0: 물론 중간에 오실 겁니다.
1: 아, 그런가요?
0: 반드시 제가.
1: 아, 그렇군요.
0: 우리에게 또 특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1: 그렇군요.
0: 스페셜 오브 스페셜이 있으니까요.
1: 아, 서머 스페셜 중에 스페셜.
0: 그렇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하실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명품 배우들도 오늘 방학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나 그들도
1: 그들도
0: 스페셜 오브 스페셜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1: 그래야죠.
0: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나온다면 다른 분들도 나와야죠.
0: 그렇지. 나만 나갈 수 없다. 아 저는 쭉 나오니까.
1: 그럼요.
0: 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합니다. 목사님 참여 방법 안내해주세요.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0: 네.
1: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들어오셔서 네. 채팅으로도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만나가 오늘 조금 늦게 걸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사연 보내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단만 더 보내주시면
1: 예.
0: 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자, 3013번님.
1: 감사 위에 감사. 처음 이 찬양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오늘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번 주에 저희 손자 이도가 100일입니다. 아기가 쏟아져 내리려 해서 고생하며 나온 손자가 벌써 100일을 그렇구나. 맞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주님 저희 손자 이도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세요.
0: 이름이 너무 멋진데요.
1: 이도. 그쵸? 이도가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0: 저기
1: 맞아요.
0: 맞죠?
1: 세종대왕.
0: 나 아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자신감이 사라질까?
1: 예,
0: 예 그렇죠. 세종대왕의 이름이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세종대보다 더 지혜롭고 예,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가 되기를 예, 축복합니다. 0084번님.
2: 샬롬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시작함이 감사요. 말씀과 찬양의 만나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까 감사요. 촉촉히 비로 마른 땅을 적셔주시니 감사요.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것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멋진데요. 예, 서천 보령에 비가 내립니다. 어제 서천 인천 보령 12시간 운행을 무사히 마치고 단잠 주시고 깨어서 오늘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러네요 목사님. 참 하루도 일할 것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죠. 그죠
1: 예.
0: 목사님. 네. 자 9818번님.
1: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예, 조오오오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0: 네.
1: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득 누리는 매일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네.
1: 오늘도 저 네.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이유리 왕재니 우정민 엄마 모두 만나주세요.
0: 아멘. 좋습니다. 지금 촉촉이 내리는 빛 속에서도 주님 만나주세요.
1: 아멘.
0: 주인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피디님 출근길 책임져주시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가뭄에 담비를 내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가 넘치는.
2: 그러게요.
0: 몇 번 이렇게 여러분 사연들 감사 감사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에게 감사가 막 용서 좀
2: 치는. 오.
0: 그러니까 감사하는 목사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2: 그럼요.
0: 표현하는 게 제 맛이죠.
2: 문자 보내주심도 감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찬송 한 곡 더 보내드리고 오늘 명품 배우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0: 방학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품 배우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유춘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영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유춘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사를 하셨어요?
2: 네.
0: 아하.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어디 괜찮습니까?
2: 네, 좋습니다.
0: 무엇보다 방송사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서.
2: 네. 아,
3: 굉장히 멀리서 오셨었는데,
0: 굉장히
3: 원래.
0: 멀리 오셨는데, 그게 가까워졌는데 하자마자 방학이요? 어떡할까?
3: 아하, 이건 어쩔 수 없이
0: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3: 스페셜 중에 스페셜이 또 필요해지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3: 어쩔 수 없군요.
0: 자, 새로운 장막으로 옮기신 우리 명품 배우 유춘희 집사님 또 축복하면서.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우리 탈무드 인생극장 제 12화.
3: 아, 12화나 됐네요.
0: 12화. 네. 예, 방학 전 마지막.
3: 예.
0: 뭐 사실은 뭐 썸머 기간에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조율하거든요. 사라질 수 있고.
1: 아, 이사했다는데.
2: 축복해 주신다면서.
0: 아니, 그러니까, 설마, 예. 설마, 이분들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3: 라디오 뭐 드라마는 계속 되지만
0: 드라마가 또 어떻게, 뭐, 꽁트로 바뀔 수 있는
3: 제가
0: 거고.
3: 보기에는 예. 이 변수는 딱 하나예요.
0: 뭐예요?
3: 대본이 계속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0: 너무 힘들어.
3: 대본이 계속 나올 수, 지금까지 대본 너무 좋았거든요.
0: 아,
3: 이 예. 12번의 대본이 좋았는데, 예. 대본이 계속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아닌가에 따라서,
0: 예.
3: 탈무드로 가느냐, 개그로 가느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
0: 다시 또 인생 예. 드라마로 갈 수 있어요.
3: 그렇죠.
0: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뭐, 탈무드는 많더라고요.
3: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이제 12화, 방학 전 마지막 타임인데, 혹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지.
2: 네. 네,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3: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0: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3: 아~
0: 우리 저기 최 목사님 오늘도 저희 눈을 또 피하시는.
1: 저는 원래 침묵했습니다.
0: 그렇지. 오늘은 정말 딱 주제에 맞다.
3: 아~
0: 자, 정동 목사님만 마무리 잘하시면 됩니다.
3: 저는 할 말은 이겁니다.
0: 뭔가요?
3: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예. 좋아요. 뭐 어쨌든 오늘 뭐 너무 이제 속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분들이라
3: 예.
0: 오늘 어쨌든 주제가 침묵이라는 거. 예. 자.

0: 무두 인생극장 제12화 말의 감옥.
1: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내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목소리를 높이곤 하죠. 하지만 진짜 강함은 드러내어 뽐내는 화려함이 아니라 쏟아내고 싶은 감정을 나직하게 다스릴 줄 아는 고요함에 있습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입을 닫았던 어느 특별한 만찬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 귀한 걸음을 해주신 영지의 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가문이 동방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역대 가장 거대한 부를 이룩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 화려한 만찬은 그 성공을 축하하기에 마련한 자리이니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최고의 포도주와 풍요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건배!
3: 건배! 아이고, 아이고, 백장님. 방금 환영사도 어찌나 품격이 넘치시는지 이 귀가 다 황홀합니다. 이번에 수도 전체의 비단 무역 상권까지 독점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영지 내에 백장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 겝니까?
2: 뭐 대단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 나라 상인들이 알아서 우리 상단에 줄을 서니. 가끔은 이 자리가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3: 아유,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 역시 백장님의 그 든든한 무역로 덕분에 이번에 남쪽 영지의 곡물 유통권을 싹 쓸어 담았습니다. 오. 요즘 제 상단의 창고에 금화가 넘쳐나서 새로 창고를 증축해야 할 지경이라니까요. 이게 다 우리 백장님이 길을 닦아주신 덕분이시죠.
2: 아이, 그런가요?
3: 예.
2: 참고로 만찬이란 이처럼 세상을 쥐고 흔드는 자들의 당당한 목소리로 채워져야 마땅한 법입니다. 오늘 밤 우리 연회장의 이 뜨거운 열기야말로 바로 우리 가문이 건재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3: 그런데 백장님, 그저 후작 소식 들으셨습니까? 응? 감히 백장님 상단에 덤벼보겠다고 전 재산을 털어 동방무역선을 띄웠다더니 이 풍랑을 만나 배가 통째로 침몰했다더군요. 분수도 모르고 백장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들더니 아주 꼴 좋게 되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2: 뭐 본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요. 자기 그릇도 모르고 덤비는 자에겐 당연한 몰락입니다. 그나저나 저기 구석에 홀로 앉아계신 나비께서는 아까 내 환영인사 때부터 통 말씀이 없으십니다.
3: 아하, 백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양반이 명성만큼 서적 속 지식이야 깊을지 몰라도 결국 먹물들의 세상 밖 지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장님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부와 성공의 위험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얕은 지식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고 기가 죽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0: 아닙니다, 백장님. 이토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 감사하다면서 어찌 그리 입을 꾹 닫고 계십니까? 저기 저 사람들은 백장님을 향한 찬사를 쏟아내느라고 목이 쉴 지경인데 말입니다. 지혜로운 라삐님의 입에서 겨우 수프 먹는 소리만 들려서야 쓰겠습니까?
0: 귀하신 분들께서 이미 세상에 온갖 좋은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계시는데 저 같은 노인의 얕은 생각까지 보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귀한 음식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할 뿐이지요.
2: 라삐! 말을 돌리지 마시오. 지혜를 숨기는 것은 죄악이라 했어. 당신이 입을 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오?
0: 백장님,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며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고작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려는 말을 참아내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2: 침묵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0: 내가 뱉어낸 말은 그 순간부터 나를 얽매는 감옥이 됩니다. 저기서 남을 헐뜯은 말은 언젠가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과하게 뽐낸 자랑은 시기라는 덫이 되어 발목을 잡겠지요. 하지만 끝내 삼켜낸 말은 언제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나의 하인이 됩니다.
2: 내가 한 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하지 않은 말은 나의 하인이 된다.
0: 네, 백장님. 쏟아지는 소음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웅변이 아니라 진중한 침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뱉는 달콤한 말들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저 조용히 제 몫의 음식을 감사히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2: 과연 명성이 헛되지 않았구려. 오늘 이 연회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내 황금이 아니라 라삐 당신이 보여준 묵직한 침묵이었어.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부지런히 말을 보태고 때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감정의 말들이 하루가 저물 때쯤에는 무거운 후회나 상처가 되어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탈무드가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는 나직합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은 내 지식을 화려하게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뱉고 싶은 말들을 묵묵히 다스릴 줄 아는 침묵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 날카로운 비판이나 섣부른 자랑 대신에 깊고 온유한 침묵의 힘을 내 삶의 자리에 먼저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내 언어의 주인이 되어 지키는 그 고요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장 품격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0: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 아멘.
0: 아멘. 오늘 탈무드에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바로 침묵의 지혜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부터 지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도 오늘 하루 침묵의 지혜를 배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이 아멘은 목사님의 그 말이 아멘이 아니라 저도 저부터
0: 우리 모두가 나부터다라고 생각해야죠.
1: 아, 굉장히 많이 오늘 찔렸던 저는 개인적으로 찔렸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 정말 내가 내뱉은 말은 나를 다스리지만 내가 꾹 눌러잡았던 그 말은 내가 그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한순간 우리가 참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 내가 한 마리 질질 끌려다니는 저만 그렇겠죠?
0: 저는 오늘의 이 연회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저라면 말을 지키는 랍비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1: 근데 띄워줘야지 분위기를.
0: 남들 한마디씩 다 하는데 나도 한마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1: 그치. 그래서 막 온갖 말을 다 하게 되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 유춘 입사님 어떠셨는지.
3: 네, 저는 오늘 너무 그동안 분주해서 묵상을 못하고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하고 오는 길에 신호등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저런 신호등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빨간불, 초록불 이런 말이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 진짜,
3: 그걸 내 안에 세워가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호등을 보면서.
1: 맞아요. 그렇지. 이건 지금 할 말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라. 아니면 아예 멈춰라.
3: 하지 마라.
1: 지금 얘기해라.
0: 그렇죠.
1: 진짜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3: 그러게요. 그래서 형상화시켜서. 그런 생각을
1: 근데 사실은
3: 해봤어요.
1: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죠.
0: 주님의 신호등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1: 괜찮았습니까? 저희 멘트 괜찮았습니까?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침묵? 지금은 해야 할 때입니다.
2: 지금 해야 될 때인가?
1: 놀랐습니다.
2: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부메랑이 될까봐.
1: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다들 정말 새하얘가지고 속이 그대로.
2: 저요?
1: 그래요. 드러나고. 오늘 뭐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그 오늘 주제를 다 알 수 있었어요.
0: 그럼요.
1: 네. 목사님 또.
0: 침묵할까요?
1: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
0: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PD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빨리 한마디 해라 할 때 그때 침묵할 수 있는 이런 힘, 그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힘, 바로 오늘 탈무드를 제대로 들은 이 우리들의 힘이죠.
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쓸데없이 그 순간에 뭘 참지 못해서 쏟아낸 그 말 때문에 평생 감옥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0: 주워 담고 싶은 말들이 진짜 많죠.
1: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0: 내가 진짜 그 시간으로 한 번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요 말만 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1: 맞습니다.
0: 말들이 참 많습니다.
1: 여러분들의 오늘 또

0: 후기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얘기 들으시면서 오늘 이 드라마를 함께 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또 뭐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지 예. 어떤 이야기도 있으셔서 어디로 보내죠 목사님?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요. 7414번님.
1: 침묵은 금이다. 곧 주님을 믿음의 힘이 침묵 속에서 참음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1106번님도요.
2: 침묵의 힘, 공감되고 깨닫는 바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뱉은 말은 나의 감옥이 될 수 있고 내 안의 말은 나의 하인이 될 수 있다.
0: 그러니까.
2: 오늘은 한 번도 생각하고 말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그 힘의 균형으로 내가 저기 상전이거든.
1: 그렇죠.
0: 근데 일단 얘가 나와버리면 이게 바뀌어.
1: 아.
0: 이것도 우리가 못 봐주잖아요.
1: 나와버리면 내 통제를 이제 벗어나버린 거죠.
0: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는 내 위에서 나를 조금 전만 해도 하인이었는데 얘가 이제 내 상사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1: 야, 이게 더더군다나 그 말이 그냥 아무도 안 듣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 듣고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와, 이건 정말 내 통제를 벗어나고 맞아요. 나를 조종하죠, 이게.
0: 그러니까요. 네. 0237번님.
3: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으로 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주세요.
0: 아멘.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뭐 맨날 침묵만 하면 재미없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침묵을 얘기하는 거죠.
1: 예.
0: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최홍 기자님 지금 인터뷰해야 되는데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해야 될 말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침묵.
1: 예.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예. 이 답답해가지고 탈무드 인생극장의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0: 자, 그리고 우리 6145번님.
1: 말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참고 안 해야 되는 게 맞군요. 매번 하고 나서 후회했던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잠잠하여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0: 아, 네. 진짜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죠.
1: 아.
0: 먹을까 말까 하는 건 안 먹는 게 맞고.
1: 먹는 게 맞는 거 아니었어요?
0: 아니, 안 먹는 게 맞고.
1: 아, 나 지금까지 먹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0: 이 일을
1: 살았는데.
0: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해야 되는 게 맞대요.
1: 아.
0: 뭐 개인적이긴 한데 어쨌든 말은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답니다.
1: 예.
0: 네. 0714번님.
2: 침묵은 금이라 해서 저도 하고픈 말 해야 할 말을 최대한 참고 생각에 생각을 하고 할 말을 한답니다.
0: 아.
2: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신경 써서 합니다.
0: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1: 예. 예.
2: 네.
0: 다들 지금 말 수가 없었어.
1: 오늘은 다 침묵으로 가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아유, 다음 사연 소개해야겠다.
2: 저는 네. 웃음으로.
0: 예. 좋습니다.
3: 아니 저는 네. 저희 직장에서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이제 전화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어르신들이 저는 그 왜냐하면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이때 예약을 잡아주세요. 안 돼. 그때는 예약이 다 차서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0: 다 이유가 있어.
3: 왜냐하면 말씀 안 하셔도 그때는 예약이 안 되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좋게 설명할 때 왜냐하면인데 어르신들이 꼭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세요. 안 하셔도 지금 하셔도 안 하셔도 그 상황이 들어갈 수 없는데 계속 그 얘기를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운동을 가야 돼서
0: 별것도 아니요.
3: 그때 해야 돼. 막 계속 그러시니까 그 왜냐하면이 딱 나오면은 걸리는 거예요.
0: 그래서
3: 저도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왜냐하면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AI가 막 이렇게 기계로 대화하는 게 너무 많아졌고 전화로도 네.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0: 네.
3: 이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조리 있게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할 때와 조리 있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어설프게 해도 이 정도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말을 조리 있게 그냥 딱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네. 너무 조리 있게 했습니다. 거의 뭐 조리 기능사 1급
2: 말씀 조리 기능사.
3: 아니 그래서
0: 조리 기능사
1: 조리 있게 했으니까 네. 한식 조리사.
0: 예. 3003번님. 네.
1: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방금 아이에게도 말하면서

0: 미안하다고 말했네요.
1: 진짜.
0: 요거는 아마 부모님들 이 마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1: 네. 맞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까?
0: 왜 네.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 했을까? 맞아.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아, 갑자기. 예.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첫째 딸이.
1: 예. 6188번님은 오늘 하루 4시간 강의는 해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0: 아.
1: 침묵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말하려고 하면 4시간 정도 얘기해야 된다는.
0: 아까 우리 피디님 예.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때선 해야죠. 강의 네. 자리에 섰을 때는 말하라고 세워놨는데 침묵하면 안 되니까요.
1: 그러니까, 예. 맞아. 이 말씀, 목사님. 0360번이.
2: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라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말을 아끼는 자녀 되겠습니다.
1: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0: 예, 내, 우리 주님 말씀인 거죠.
1: 내 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진짜 AI처럼 그냥 바로 그냥 하신다고 생각해봐봐.
0: 아,
1: 우린 지금 이미
0: 살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구상에 말하는 존재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1: 배불러 죽은 적이 한두 번이야 우리가.
0: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러니까,
2: 속 터져 죽고.
1: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AI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럼요.
1: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이 말씀은 그죠 목사님. 어떻게 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
0: 예. 예. 감사와 무서움이 같이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1: 네. 그래서 오늘 좀 말 좀 많이 해주세요.
0: 오늘은 침묵하려고 네. 합니다.
1: 제발 좀.
0: 라삐를 연기했던 자로서.
2: 여러분. 네. 제가 많이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다음 사연 네. 읽어주시죠. 0084번님.
3: 네. 침묵.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만 내는 입술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1: 오늘 진행이 잘 안 돼요. 다들 침묵의 미학을 지키시느라고. 예,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아, 저도 그렇고, 다, 이 안 찔리시는 분은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0: 그렇죠.
1: 대부분 다 찔려요.
0: 예. 이게 안 찔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예.
3: 이 저희가 12화까지 나갔잖아요.
1: 네.
3: 근데 이 말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그 백앤닛의
1: 그렇죠.
0: 예,
1: 주워 담을 수 없는
3: 주워 담을 수 없는 깃털, 그 말이 깃털. 얼마나 중요하면 이 12주 안에 두 번이나
1: 그렇구나.
3: 이게 됐어요.
0: 아~ 그걸 그때도. 와 세고 계셨다니 대단합니다.
3: 아니 그때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깃털과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또
1: 그렇죠.
3: 탈무드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때 유치니 집사님이 못 주워 담았거든요.
1: 아니 그때 유치니 집사님 간증이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해서 응답 안 주시면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 하셨어요.
0: 예.
1: 침묵을 지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해야 될 말만 하는 예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12번 중에 두 번을 했다는 걸 이걸 기억하시고
1: 네.
0: 횟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진정한 랍비.
2: 랍비. 네.
0: 랍춘이.
1: 네. 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서머 스페셜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약속드렸어요. 스페셜 오브 스페셜로 반드시 이분들 다시 마이크 앞에서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방학 인사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3: 네, 여러분 그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그 더운 만큼 이열치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2: 네. 아, 한 학기 동안, 상반기.
1: 네.
2: 우리 또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이 방송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치니 집사님께서 가까운 곳에 이사도 왔다고 하니까
1: 네.
2: 우대권을 한번 주셔서
1: 네.
2: 2학기에, 4반기에도 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1: 아니, 당연하죠.
2: 아, 예,
1: 그건 당연하죠.
2: 청취자분들의
1: 겁니다.
2: 많은 그 문자 메시지 격려와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네. 있어야 저희가 살아납니다.
1: 네 아, 그렇구나. 맞아. 안 들어오면은 안 올게요. 회의 시간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아, 이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근데 진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0: 그렇죠. 네. 지금 우리 PD님이 그 마음 겪고 있거든요.
1: 자 좋습니다. 자 두 분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1: 그럼요.
0: 예,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1: 아멘.
0: 0137번님.
1: 권고사직 중에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직을 위해서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루의 만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0: 야, 이 마음이 아멘. 얼마나 귀하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꼭 기억하시고 조만간에 아유 피디님 저 취업했어요.
1: 네.
0: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1296번님.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두 달 동안 육체적 쉼을 갖고 7월에 첫 출근하는 날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감사의 멘트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이 짧은 몇 분의 사연 가운데 지금 바로 한 분은 권고사직 한 분은 새로운 출발
1: 예.
0: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1: 네.
0: 한 사람에게만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 예. 예. 그 모든 때에 감사할 줄 아는
0: 아멘.
1: 그리스도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어디 갔지? 자 약속 노트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통회한다라는 우리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예요. 재미있는 건 이 다카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로 쓰일 때는
0: 네.
1: 부수다, 으깨다라는 단어고요.
0: 네.
1: 여기 명사로 쓰일 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었는가?
0: 네.
1: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잠시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부수고 으깨서 내가 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가 되게 하는 것. 특히 나의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으깨 부숴버려 돌아가는 것.
0: 야.
1: 이게 바로 중심에 통회하는 자죠.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1: 아멘. 아멘.
0: 자 오늘도 좋은 아침 함께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입술을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I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프타임에 필요한 일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아니면 2026년도의 이 중간 지점 하프타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죠.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 사이에 짧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짧지만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겠죠.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반전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고단한 시간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전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끝없는 전쟁과 고난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2026년도의 후반전을 앞두고 한 해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인생의 하프타임, 2026년도의 하프타임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며 수금을 타던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런 순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진한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송축은 조금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작업, 그런 행위라면 송축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좀 더 친밀한 관계, 교제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그분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보다 깊고 친밀하게 드려지는 고백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의 갈등들,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내면들이 있곤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었는데, 정리가 되었는데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의지는 단호한데 무력한 습관과 게으른 몸이 자꾸만 방해를 할 때가 있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퉁명스럽게 나갈 때가 있죠. 표정이 굳어져 버릴 때가 있죠. 집에 돌아와서는 이불을 걷어차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있죠.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라는 어려운 이름의 인형입니다. 이 인형을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지역에 가서 선물을 사려고 하면 하나로 된 그런 오뚜기 모양의 인형인데

머리 부분을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작은 인형들이 계속해서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 적게는 네다섯 개부터 많게는 열 개까지 아주 작은 인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치 내 안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내 다른 또 다른 자아들이 혹시 있지 않나. 늘 고민하고 끙끙대는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이리저리 감정에 휘둘리는 내가 있고요. 늘 뭔가를 따지고 계획하는 그리고 또 후회하는 내가 있고요. 어떤 상황 오지도 않은 것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 안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이 모든 것들이 분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면서도 머릿속엔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감정이 충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모습과 그 성품들이 찬양을 때로는 방해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향해 오히려 명령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고수입니다. 가장 깊은 찬양을 드렸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찬양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하, 찬양은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내킬 때만, 우러나올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찬양은 전인격적인 찬양입니다.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찬양,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파편화되지 않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흐트러져 있는 그런 자신의 복잡다단한 내면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슬픔과 상처와 이성과 감정과 내 안의 모든 지체들을 다 한대로 모아 하나님 앞에만 집중시키는 가장 순도 높은 가장 고퀄리티의 그런 찬양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찬양에 진심이 담겨져 계십니까? 사역 때문에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솟구치는 믿음의 진한 농도 짙은 찬양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요즘 찬양할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찬양하기엔 좀 준비가 필요해요.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내 내면이 평안해서 가만히 흘러나오는 샘솟듯 흘러나올 때만이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전혀 그럴 상황도 못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프타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일상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 어린 찬양의 고백을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었는가? 그 찬양이 회복이 될 때 주님과의 하늘에 막힌 소통이 다시 열려지고 주님과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기억력이 좋으신 편입니까? 기억력이 좋으세요? 혹시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잖아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단어가 자꾸만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누구 이름이 자꾸만 생각이 나지 않고 그 거시기 누구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흔히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화기를 어디 두었지 하면서 막 두루두루 찾으면 건망증이고요, 전화기를 찾다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지라고 하면 이제 치매 증세래요. 아파트 입구에서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이지만, 내가 왜 문 앞에 서 있지, 그리고 이 앞에 왜 계산기가 붙어 있지 이러면 치매라는 거예요. 그 저희 아파트 저 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돼 있어요. 밤늦게 주차하면 무조건 지하 2층으로 가니까 그 다음날 차 뺄 때 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애매한 시간에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지하 1층에다 뒀나 지하 2층에다 뒀나. 그래서 아주 곤란할 그런 상황들, 안 그래도 바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헤맬 때가 좀 있어서 요 앞에 다이소에 가서 작은 서랍을 하나 샀어요. 이게 두 개짜리 서랍. 그래서 키를 갖고 와서 지하 1층이면 윗칸에다가 키를 두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하 2층에 뒀으면 두 번째 칸에다가 딱 두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냥 딱 두면 그날 까먹어도 됩니다. 그냥 그 다음날 갈등 없이 그걸 찾아주고 가면 되는데, 와, 놀라운 거 있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내가 1층에서 꽂았는지 두 번째 칸에서 키를 꺼냈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요즘 이렇게 삽니다. 정말 큰일 났죠.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망각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잊어버려도 되는 일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을 자꾸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지나간 죄악들, 부끄러운 허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시편 106편 13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이게 죄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불순종한 게 이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왜 시작이 되냐면 그 앞에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죄는 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택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어떤 신분인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데, 그것을 그 순간 깜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중심, 나의 의지, 행동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까먹고 본능적인 욕심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지독한 건망증에 걸려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명령을,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투쟁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투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만이 아니죠.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았던 일이 있으세요? 가장 짜릿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세요? 아니면 속상하고 후회가 되는 일이 있으세요? 이 하프타임에는요, 반드시 복귀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하프타임에 무엇을 합니까? 전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실책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귀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기억하십시오. 좋았던 일은 좋았던 대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하고 속상한 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바로 이런 기억에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라 입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명령하였죠. 그리고 은택을 기억하라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은택이라는 거, 은혜라는 건 과거만의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3절에서 5절까지 다섯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구조가 가장 절망적인 비극적인 바닥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회복까지의 차곡차곡 상승곡선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섯 가지를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선행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신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상해 있는 나의 영혼의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어디 욱신거리고 쑤시는 데가 있으세요? 이번 주 역시 병원을 가셔야 될 일이 있으세요? 우리 육체적인 질병, 그런 통증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내 영혼에 통증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패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쓴 뿌리가 꽉 박혀가지고 뽑혀지지 않아 거기서 늘 쓴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플렉스, 열등감과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자신의 상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 몸과 마음의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다. 전인적으로 망가져버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파국 직전에 건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잘 보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죄의 노예로부터 왕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요. 관을 씌우신다.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는 과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는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옷을 다시 새로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의 잃었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본래 탕자는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머릿속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자격도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나가려고 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는데, 성경을 보면 정작 탕자가 말할 때 이 마지막 대사가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을 잘라버렸어요.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곧바로 그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셨어요. 끌어안아 주셨어요. 설령 품꾼의 하나 이야기를 해도 뭔 소리야.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네가 죄를 깨달았다며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내가 용서할게. 품꾼이라니 무슨 말이야. 너의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마. 아들은요 품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겠구나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 만천하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품겠다라는 인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던 분들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기대한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과 딸로 영적인 정체성 자신감을 가지고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회복이에요. 5절 말씀 너무나도 좋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간의 모든 선하신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편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육의 모든 필요한 선한 공급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다. 여기서의 소원 아디라는 히브리어는 아름다운 영혼 존귀한 심령이란 뜻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심령으로 너를 만들어주리라 너를 세워주리라.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청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요. 참새나 비둘기 까마귀가 아니에요. 독수리요. 힘과 권위와 능력의 상징 아니겠어요? 고대 전승에 따르면 독수리는 늙으면 부리와 깃털이 빠졌다가 다시 자라나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날개를 힘차게 뻗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에 얼마나 힘있고 자신감이 넘쳐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크리스천의 모습들.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으로 이거 생물학적인 나이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힘차게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때론 지치기도 했고 크고 작은 성과에 만족하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 애 많이

0: 쓰셨습니다. 우리 곁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6개월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번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슴을 두드리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죠. 여기까지 잘 왔어. 이렇게 인색하세요. 더 네. 여기까지 잘 왔어. 칭찬해. 수고했어. 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철새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철새들이 왜 한국 땅에 찾아올까요? 워낙 요즘 뭐 K 그렇죠. 그건 아니고 우선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또 우리나라 갯벌의 풍요로운 먹잇감들, 그리고 가을거지 후에 떨어진 넉넉한 곡식 나달들이 많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철새들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새들이 우리 땅에서 충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은 이후에 다시 대형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수백 킬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처럼 이곳에서 머무는 그 하프타임을 통해 후반전의 위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2026년대 이 하프타임, 지금까지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내 힘의 날갯짓만을 의지하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십시오. 성령의 바람.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해묵은 여러 가지 오해들, 그 찜찜한 마음의 모든 찌꺼기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이런 힘차게 펄럭펄럭 날개짓하며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올해 후반전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담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담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밑 채송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드레핀 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방부인과 전문의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겪고 계시는 갱년기 근골격계 통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하면 흔히 안면홍조나 식은땀, 불면증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관절통이나 근육통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40, 5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어깨, 허리, 무릎,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나 뻣뻣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관절과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는 약해지고 근육량은 줄어들며 관절의 염증과 통증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는 골다공증, 근감소증,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꾸준한 근력운동입니다. 걷기와 함께 스쿼트, 계단 오르기, 밴드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이상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지해주고 낙상과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두부와 콩류, 생선, 달걀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햇볕을 적당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커지지만 반대로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한방치료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통증을 단순히 관절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기혈의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침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약침치료는 염증이 있는 부위의 통증 조절에 활용됩니다. 또한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관절의 불균형을 교정하여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건강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한방치료를 병행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0: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라온 한의원 유정은 원장이었습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0: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어서 성도로 하여금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가장이요, 굳건한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전원택 안수 집사님은 그러나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 저는 20대 중반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군 제대 후에 중국집에서 일할 때 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고 가던 오토바이 핸들을 일부러 꺾어서 넘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찾아드는 공허감을 달랠 길이 없어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커브길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소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같이 교육받는 교육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그것이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던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를 수련하고 2개월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다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 줄을 준비하고 나무가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나무에 줄을 걸려고 몇 번이나 망설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 그래? 그럼 죽을 용기도 있는데 그 용기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니까 그동안 저를 억눌러왔던 세상이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2: 자살 충동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추락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3: 3층 높이의 철 구조물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뒤쪽에 발판이 있는 줄 알고 무심결에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만 허공에다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뒤로 누운 자세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내리면서 아,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철 구조물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닥에 철판하고 철판 사이에 길게 늘어선 공간 속으로 마치 제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 몸이 거기로 쑥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머리만 좀 띵 했을 뿐 부러진 것도 없고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전원택 청년은 어머니의 새벽기도 모습을 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3: 하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2: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전 집사님은 극동방송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3: 극동방송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방송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분들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부분이 제게 위로가 되고

0: 공감이 되어서 꾸준히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늘 이렇게 듣고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는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 핸드폰에 깔려있고, 틈나는 데는 늘 듣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늘 들으시는 분들을 애청자라고 부릅니다.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방송 가족들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0: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가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결국에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서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주변으로 복이 흘러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복을 끼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중요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같은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으로 올려 퍼지는 찬양이 두려워지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극동방송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주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 우리들의 파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연결되고 또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소리. 오늘은 전원택 안수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원화의 셈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셈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셈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